가족 여러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간절히

주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화 챔버 콰이어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이들한 가족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은 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순종의 여정이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2042번님,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할 수 있고요.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와, 오프닝 멘트를 정말 잘 들으셨네요.

필요한 말을 딱 요약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아멘. 1595번님, 주님 배울 날 기다리며 오늘도 보내신 이곳에서 성실히 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세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육아는 82번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오셨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영어 찬양 시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다림 이세 글자 혹시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모 기다림 이렇게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뜰안을 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모 기다림 지금 들어오세요. 크리스티 레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크리스티 레인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앞에 빈칸을 채워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네모, 기다림 괜찮습니다. 7201번님 기다림 하셨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엄마 만난 날도 기다려집니다.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네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또 언젠가는 또 어머니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참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7201번님 저도 응원합니다. 그럼요, 꼭 만날 겁니다. 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나 82번님도 기다림하셨어요. 신청곡, 와, 선곡도 되고 틀어주시는 그 기다림이 설렘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내가 신청한 곡이 딱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죠? 육아나 82번님. 근데 그 곡이 딱 나오면은 와 얼마나도 기분이 좋은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내가 선곡한 찬양이 정말 나올까?

기다려 보는 그 맛도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기다림도 괜찮고요. 뭐 선물 기다림도 괜찮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기다림 지금 들어오세요. Once again 준비했어요. G2G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제이오스의 러브레터였습니다. 7201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기다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네, 그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595번님도 기다림 하셨어요. 어릴 때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설레며 기다릴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가 기다려지긴 해요. 자차를 배에 싣고 제주도에 갈 생각이거든요. 처음 해보는 거라 살짝 걱정도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나요? 저도 사실 제주도는 몇번 가봤지만, 자차를 가져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595번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워낙, 그리고 시스템도 그렇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여행, 좋은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름 휴가가 기다려지죠. 우리 직장인들은, 그죠? 네. 그 휴가를 또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계획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 40편 1,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네모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들어갈 네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1번 반석, 2번 모퉁잇돌. 1번은 반석이고요. 2번은 모퉁잇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꾸미는 자유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반석, 모퉁잇돌 중에서 보내주셔도 되게요. 됩니다. 2042번님 기다림 하셨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와,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정말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인내하며 기다려야죠. 그리고 정답들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1094번님, 기다림. 언제 다시 만날 어머님, 아버님, 그날이 참 기다려지네요. 하늘가는 밝은 길이 신청합니다. 마님, 오늘도 힘내요. 아자, 아자 하셨는데, 다들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여호와를 꾸미는 자유의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의 정답도 지금 보내주세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죠? 시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네모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기 들어갈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보기 두 개를 드렸어요. 1번은 반석이고요.

원은 모퉁이또입니다. 반석일까요? 모퉁이또일까요? 앞에서 힌트 찬양 들으셨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42번님, 0100번님도 맞춰주셨고요. 4100번님도 항상 새 힘을 주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8804번님은 정답으로 또 제가 2행신지 4행신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신청해주신 분 계시죠. 우리 1094번님께서요. 다시 만날 어머님, 아버님, 그날을 기다리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찬양의 언덕 앨범에는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도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찬양의 언덕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송가와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천국 소망이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라고요. 유가나 82번님 보내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돌발 성경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정답은 1번이었어요. 반석이었습니다. 아, 모퉁이돌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몇분 있으셨는데 정답은 1번 반석이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8804번님, 그리고 1557번님 두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8804번님은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듯 믿음 굳게 서서 석 같은 실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라고요. 한자로 쓰신 거죠. 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아버지 퇴원 때문에 병원 가는 중이에요. 라고 1557번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제 퇴원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1557번 님도 네, 당첨이 되셨으니까요. 주소와 이름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0번 님도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는 주님, 두려워 말라. 내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눕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1: 5월 19일 다시 일어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극한 상황의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은 상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절박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승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이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승리자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은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곤핍, 조롱, 피곤함 등의 환난이 있으면 그냥 두십시오. 그러한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염려와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이요, 공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어서 바울이 현혹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 즉 환난, 곤고, 기근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는 예외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 매번 일어납니다.

오스와드 샘머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들아, 오늘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너와 나의 모습이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10시 2부. 오늘은 찬송가 교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잠시 10시 2부에서 만나요.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는 자기 옷입니다.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고 자기 두루마기는 자기 옷입니다. 옷.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데 세상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빠는 자들 즉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여기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깨끗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즘에는 예수님이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주의 종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옷이 더러워도 그 옷을 빨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빠르면 되는데 우리가 이 입는 옷은 그날그날 세탁기에 넣어서 빨 줄 알면서 자기의 영적인 옷은 빨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이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생명,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 공부했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 옷을,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살에서 깨끗해지고, 내가 사물에서, 장롤에서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들. 그래서 내가 속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닫아두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때가 없,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두루마기, 자기의 옷을,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 듣고 매일매일 옷을 빠는 것처럼. 저도 일하고 들어오면 집사람이 다 벗어놓으라 합니다. 그러면 또 세탁기에 돌립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씩 돌려요. 계속 세탁기에 돌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씀에 불순종한 죄, 남을 미워한 죄, 혈기 부린 죄. 그래서 이런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기 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는 생명나 나가는 그런 자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예, 포항 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뭐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의 드라 매주 화요일 이브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 교회 김설원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잘 지내셨죠?
3: 네, 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두 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고, 네. 더 이렇게 똘망똘망해지신 것 같으세요?
3: 아, 화요일 날은
0: 안경 끼고 오셔서 그런지.
2: 네, 네, 맞네.
3: 똑똑이 컨셉으로.
0: 똑똑이 그죠? 똘똘이.
3: 네. 네네.
0: 스모프에 나왔던 똘똘이.
3: 단지 렌즈를 안 꼈을 뿐인데 이렇게 똘똘해 보이다니.
0: 어, 되게 똘똘해 보이시네요. 네.
3: 그리고 방송 있는 날은 조금 긴장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해요.
0: 아, 그러세요?
3: 네네.
0: 근데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3: 아, 저 보기보다 네. 소심해가지고요.
0: 항상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네. 전혀 뭐 긴장감은 느끼지 못했어요. 네. 자, 우리 또 김철현 집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2: 네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이제 여름입니다. 너무 네. 더워요.
3: 아, 맞아요.
0: 네. 어제도 한 35도인가?
3: 맞아요.
0: 네. 밖에 나가기가 무섭더라고요. 네.
2: 맞아요. 더웠어요. 네.
3: 차를 탔는데 숨을 못 쉴 뻔했어요.
0: 하, 주말 다 그랬어요. 그렇죠?
3: 네, 네.
0: 오히려 밤에 활동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2: 맞아요. 네. 저녁에는 좀 그래도 잘만한데, 그렇죠?
3: 네, 네.
0: 네, 네. 아, 아무튼 건강하게 또 두 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찬송가 교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와, 찬송가 교실 159호님. 유관의 82번님도 우리 찬양사역자님 두 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셨습니다.
3: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제가 어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3: 네.
0: 여러분의 차에 채널 1번으로 고정해 놓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다
3: 아~
0: 하시는 분들은 접니다라고 저요라고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네. 아유 접니다 저요라고 많이들 네. 보내주시더라고요.
3: 저요 저도 있어요.
0: 어, 그렇죠? 우리 거미의 집사인데 저요 그렇죠.
3: 네.
0: 네. 얼마나 반갑던지.
3: 아, 네.
0: 그러니까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조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3: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제 저요라고 접니다라고 아, 보내주시니까
3: 네.
0: 이게 보이지 않게 숨어서.
3: 네.
0: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네, 참 감사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도 찬송가 교실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 아, 네, 알게 모르게 많으시더라고요.
0: 많죠.
3: 네, 네.
2: 맞아요. 뭐 교회에서 별로 안 친하신 분인데 지나가는데
0: 어.
2: 사투리 교실 재밌었다. 뭐 그런 식으로
0: 어.
2: 맨날 듣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3: 그럼요. 저도 지난주에 엄청 오, 발성이 너무 좋아졌던데 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0: 진짜요?
3: 네네.
0: 와.
3: 어디서 배우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광고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오, 진짜
2: 좀 있으면 성악가 한다는 거
0: 이제 학교 들어간다고 이제 아니 맞아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3: 네.
0: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가 평소에 좀 불러보지 못한
2: 네.
0: 그런 찬송가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또 찬양을 가지고 오셨지 궁금한데요.
2: 네.
0: 찬송가 몇 장이죠?
2: 487장입니다.
0: 아, 487장.
2: 400장 후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 네.
0: 네, 네.
2: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쯤에 봄에 477장을 했

0: 있더라고요.
1: 아.
0: 이 곡을 다시 할까 하다가 487장했어요.
1: 아,
0: 477장은
1: 기억나요.
0: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하는
1: 네.
0: 꽃들
1: 아,
0: 나오는
1: 맞아요.
0: 맞죠?
1: 가사가 너무
0: 들
1: 예뻤어요. 네,
0: 따라 핀
1: 기억나요.
0: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노래 참 좋은데 그 사이에 봄에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래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마지막에
1: 맞아요.
0: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우리 믿음도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다시 소개할까 하다가 그래도 했던 곡은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 아시니까 오늘은 487장 준비했습니다.
1: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곡이죠. 487.
0: 뭐 불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야 종창으로도 성가대로 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희 찬송가 교실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0: 네, 맞을
1: 찬양이죠.
0: 겁니다.
1: 오늘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을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어요, 압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배워보겠습니다라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찬송가 487장.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오, 들어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7201번님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595번님도 왠지 오늘은 알것 같은 곡입니다. 아는 곡이니 가사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좀 들어보셨고 아는 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6181번님은 처음 들어도 아는 곡처럼 들립니다. 그게 정답인가요?
1: 네.
0: 네.
1: 조금 익숙한 멜로디 라인입니다.
0: 네. 그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0394번님. 잘 배워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찬송가입니다. 이렇게 좋은 찬송이 있다니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지만 좀 배워보겠다. 의지를 갖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되고요. 우리 0393번님께는 선물 드릴게요. 오랜만에 들어주셨거든요.
2: 와.
0: 잘 배워보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0393번님은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찬양 한번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작사하신 분이 천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영국 출신의 천재 여성.

0: 작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프랜시스 라이들리 헤보갈이라는 분이고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4살에 성경을 읽고 7살부터 시를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네.
0: 1836년부터 1879년 그러니까 한 3, 40대 일찍 돌아가셨고요. 7개 국어를 자유로 구사했고 시인이자 음악가로 짧은 생애 동안 영감 있는 찬송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 네.
0: 그다음 작곡하신 분은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 참 그 사역하셨던 생키라는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시고 이분은 되게 좋은 찬송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진정 사모하는 네. 십자가 네네. 그늘 밑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이런 곡을 작곡하신 분이고 한 1200편 정도 되는 복음송을 복음 찬송을 많이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1: 아, 생키. 네. 와, 1200편이나 되는 찬양. 와. 대단하시네요.
0: 그러게요.
1: 네. 천재와
0: 천재 작곡자.
1: 천재 작곡가가 만나서 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네. 만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불러야죠.
2: 맞아요.
1: 네, 좋은 곡인 만큼 교회에서나 또 모임에서 많이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처음 들어도 아는 곡처럼 들리고 또 의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네요. 네, 참 감사하네요.
2: 네.
1: 오늘 이 찬양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같이 네.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입니다. 출첵 한라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잠시 들렀습니다. 아. 라고요. 우리 정지훈님 열심히 따라하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고속도로 그 졸음쉼터였잖아요.
2: 네네.
1: 거기 잠깐 들리셔가지고 출첵은 남겨주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네. 이제 운전하시면 열심히 또 불러보시겠네요. 그죠?
2: 네.
1: 워낙 뭐 실력이 좋으시니까 한번 네. 들어도 뭐 잘하실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정기사님 네. 잘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곡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 네네.
0: 가사가 되게 예뻐요.
2: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뭐뭐 한 후에 뭐뭐 오며
2: 네네.
0: 이런 식으로인데
2: 네.
0: 예를 들어 뭐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오며
2: 네.
0: 소나기 후에는 뭐가 올까 보면 햇빛 나며
1: 네네.
0: 4절에 보면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2: 네.
0: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뭐 이런 식으로
2: 네네.
0: 뭐뭐 한 후에 뭐뭐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되게 예쁘다 이렇게 느끼시네요.
1: 네네. 좋습니다. 네. 가사도 한번 잘 또 이렇게 소개 들어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소개로 오늘 처음 방송 들어요 라고요. 5057번이 보내주셨습니다.
2: 네. 환영합니다.
0: 누가 소개하셨죠?
1: 환영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거의 다 드리거든요.
2: 네.
0: 네.
1: 그래서 5057번님께는 선물이 먼저 갑니다.
2: 와,
1: 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받으시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경화님도 주소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선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가사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2: 네.
1: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2: 네.
1: 1절, 2절, 3절, 마지막 4절 우리 권민혜 입사님께서 1절, 4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자, 1절부터요.
2: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0: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1: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2: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0: 아멘.
1: 아멘.
0: 가사 좋죠.
1: 네. 너무 좋네요. 되게 시적인 것 같아요.
2: 네네네.
1: 그렇죠.
0: 천재 시인 맞네요.
1: 그러네요. 뭐 후에 뭐뭐 있고
2: 네.
1: 뭐 있고 뭐 후에 후회 후회라고 쭉 계속 가사가 있어요.
2: 네.
1: 그렇죠. 정말 시인인데 시인이 만듣고 이렇게도 좋은 가사와 또 좋은 곡으로 멜로디로 여러분들 함께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이 시간은 네 한번 발성을 저희가 한번 해야 되잖아요.
0: 좋아요.
1: 네, 한번 발성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죠.
0: 오래간만에 스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멜로디가 도레미파 솔파미레 도레미레 돈데 이걸 아로만 할게요. 아 빠르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작. 아.

0: 고음 조금만 했습니다.
1: 네.
0: 생각하면서.
1: 숨이 좀 가쁜데요?
2: 네.
1: 어떻게 잘,
0: 스케일이라고 하고, 스케일
1: 네.
0: 훈련은 성대 움직임을 빨리 해서 노래 부르기 좋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1: 네네.
0: 복압은 당연히 주고, 복압 준 상태로 이렇게 빨리 하면은 성대 움직임이 아무래도 노래하기 좋게 빨리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의
1: 네네.
0: 한 박자에 한네 개씩 음정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1: 네네.
0: 그래서 뭐 그런 연습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케일이라고.
1: 네네. 좋은 거 배웠네요. 네.
2: 네.
1: 아, 우리 5097번님 처음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송순옥님이시네요. 경주에
2: 네.
1: 사시는데, 주소
2: 와.
1: 보냅니다라고요.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자주 또 들어와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더 발성을 좀더 해볼까요?
0: 다른 거
1: 네.
0: 해볼까요?
1: 네.
0: 요거는 낮은 음정만 해볼 건데, 순순 이에아오우입니다. 이에아오우입니다.
1: 네.
0: 이에아오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낮은 음만 할게요. 밑으로 갑니다. 시작. 이에아오우 한번더 할까요? 시작. 로우한 그 소리를 낮은 걸 갖고 계신 분들, 베이스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1: 네.
0: 제가 뭐 노래 낮게 하시는 분들은 더 밑에까지 한 낮은 미 정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연습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면 이렇게 되는데, 베이스 하시는 분들이나 낮은 음 파트 알토 이런 분들은
1: 네네.
0: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안 납니다.
1: 네.
0: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 그래도 낮음 좀 타고나신 거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알토나 베이스 하시면 좋습니다.
1: 네, 알토 해야 될것 같은데.
2: 아, 알토.
1: 아, 지금 발성 연습 따라하는데 너무 좋아요라고요. 5057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잘
2: 네,
1: 따라오고 계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네. 오늘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 함께 배워보고 있고요. 우리 4540번님도 사뜰 예쁜 사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들
0: 불러볼까요?
1: 나눠서.
0: 오늘 한
1: 네.
0: 줄씩 부를게요. 갑니다.

0: 이런 스타일입니다. 되게 쉽죠?
1: 네네.
0: 네.
1: 어떠셨어요, 우리 권민혜 집사님? 네.
2: 일단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가사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음이 낮아서 전 되게 편안한데요.
1: 네네.
0: 그래요.
1: 네. 지금 잘또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우리 4540번님도 아닌 찬양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2: 네네.
1: 주셨습니다. 아, 우리 정PD님 낮은 음 잘하십니다. 1595번님 보내주셨고, 저희 낮은 음은 좀 자신 있거든요.
0: 고음 불가라고.
1: 고음 불가여서,
0: 네.
1: 아, 네.
2: 네,
1: 감사합니다.
2: 마음의 안정이 있죠.
1: 네. 아,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 함께 배우고 있는데, 한번 쭉 연결해서
0: 그럴까요?
1: 1절 불러볼까요?
0: 1절만 하나, 둘, 셋.

0: 아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네요.
1: 네.
0: 네. 1절 저희가 함께 불러봤고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1: 네.
0: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절을 저희가 불러봤는데 2절 한번 불러볼까요?
1: 네,
0: 네.
1: 좋습니다. 하나, 둘.

0: 아멘.
1: 아멘. 자, 잘하고 계시죠? 잘 따라하고 계시겠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9413번님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0: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1: 뭐요?
0: 점심 먹은 후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1: 점심 졸음?
2: 졸음
0: 저는 커피.
1: 졸음 오미야? 아,
2: 커피가 오미야?
1: 커피, 아니 디저트. 그쵸. 우리가
0: 뭐뭐한 후에 계속
1: 머만
0: 나오니까.
1: 후에,
0: 네.
1: 그죠.
0: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1: 배고프죠. 아침 안
0: 네,
1: 드셨죠?
0: 오늘 안 먹었습니다.
1: 아, 배고프시겠네요. 네. 저는 아침 먹었어요.
2: 먹은 자의 여유.
1: 커피 한잔 했습니다.
2: 와, 커피 한
1: 네.
2: 잔까지.
1: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나중에.
0: 와, 아니에요.
2: 저도 곱살이.
1: 좋죠. 네. 자, 우리가 오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 함께 좀 배워보고 있습니다. 같이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잘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따라했어요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 앞으로 이 찬양 자주 부르게 될것 같습니다라고요.
2: 아,
1: 와, 4530님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가 좋은 곡을 들으면은
2: 네,
1: 계속 부르고 싶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입가에 맴돌면서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2: 네,
1: 네.
0: 쉽고 잘 따라하기 좋았어.
1: 네네네.
0: 가사 참 좋은데,
1: 네,
0: 우리
1: 좋네요.
0: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이번
2: 네.
0: 주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2: 좋습니다.
1: 너무
2: 좋아요.
1: 네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교회에서 꼭 같이 한번 성도들과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1, 2절 불러봤는데 3, 4절 한번
0: 오, 그래요?
1: 연결해서 한번 불러보죠. 네.
0: 열심히 하시네.
1: 네.
0: 하나, 둘.

0: 아멘.
1: 아멘. 와, 이 곡이 사실은 좀 짧습니다. 그죠? 길진 않아요. 근데 멜로디가 조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배우시기에 또 불러보시기에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찬송으로 화기애애합니다라고요. 이거는 파리버님 보내주셨고 또 은혜로운 찬송가 선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했어요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이 찬양을 이제

0: 아멘. 사도행전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1595번님 보내주셨고요. 우리 0016번님도 따라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셨어요. 와,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0016번님 오랜만에 들어주셨거든요.
1: 네.
0: 네. 0016번님께도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네.
1: 와, 짝짝짝짝.
0: 선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은 선물
1: 네.
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은 들으셨는데 저희가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 네.
0: 487째 오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제목이 어둠 후에 네모, 이 빈칸인데요. 이 빈칸, 무엇이 오며인지
1: 네.
0: 여기 들어가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어둠 후에 햇빛이 오며,
1: 네.
0: 햇빛. 2번은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빛. 3번 어둠 후에 도둑이 오며. 네.
1: 아.
0: 보기 3개가 있어요.
1: 네.
0: 햇빛, 빛, 도둑. 네. 조금 이게 정리가 되죠? 보기 하나가 지우개 찬스. 네. 근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햇빛이고요. 2번은 빛입니다. 네. 같은 빛인데 햇빛인지
1: 빛인지.
0: 빛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1: 네.
0: 3번은 도둑입니다.
1: 아,
0: 네.
1: 도둑.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들 잘 보내주고 계세요. 7201번님도 따라하고 있어요. 정답 이거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389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곰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청년 때 찬양대에서 예배 마칠 때 한동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고 잊혀지지 않던 찬양입니다. 와,
0: 오,
1: 아,
0: 청년
1: 그러셨구나.
0: 때 찬양대에서 예배 마칠 때이 곡을
1: 네.
0: 많이 불렀다고 하네요.
1: 우와, 그렇구나.
0: 네. 거기에도 어울리는 찬양인가 봐요.
1: 어.
2: 뭐.

0: 모르겠습니다.
1: 청년의 때는 네
0: 아니,
1: 혼란의
0: 성령님, 예.
1: 때인데
0: 보내주신 분이 연배는 있으신 것 같은데,
1: 아네
0: 이게 예배 마지막에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 금요 집회?
1: 금요 집회
0: 수요 예배 때 이럴 때, 선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2: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2: 가사도 일단 가사가 너무
0: 안
2: 좋아가지고
0: 어려워가지고 따라 부르기 참 좋아요.
1: 네네 그러네요 많이 한동안 불렀던 찬양이어서 그때 그
2: 아,
1: 추억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죠?
2: 네, 맞아요.
1: 성년 때이 곡을 불렀던
2: 와,
1: 친구들 얼굴도 막 생각이 나고
2: 맞아요.
1: 예배 드렸던 뜨겁게 예배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2042번 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도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찬양을 좀 같이도 한번 더 불러보려고 하는데 4절. 4절 한번 불러볼까요?
0: 4절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 네.
0: 하나, 둘, 셋.

0: 아멘.
1: 아멘.
2: 아멘.
0: 아멘 하고 싶네. 그죠?
2: 아멘이 있기를 바라는. 네. 네. 악보에는 없지만 아멘을 하고 싶네요. 진짜. 오늘 찬송가 487장 어두운 부에 무엇이 오며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햇빛, 2번 빛, 3번 도둑 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5번님,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찬양곡 한 곡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 1595번님은 교회에서 그 금요 기도회 하면 찬양 인도자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매번 찬양을 선곡을 하셔야 되는데, 예, 찬송가 교실을 들으시면서 좋은 영감을 또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좋은 곡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0: 좋은 네네. 곡이 찬송에도 많이 숨어 있잖아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뭐 네. CCM도 참 좋은 곡들이 많지만 네. 찬송가도 굉장히 좋은 곡이 많거든요.
0: 맞아요.
2: 네, 많이 또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권 집사님 어떠세요? 부르시면서 뭐 다 뭐 퍼펙트하지만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네, 이게 그 두 번째 잔잔하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빛이 오면이라 빛이 오면이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0: 네, 계속 달라지죠.
1: 네, 네, 네. 조금 그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 리듬은 네. 다 네. 똑같은데 네, 네. 멜로디는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1: 그렇죠.
0: 딴디다딘따라 띵따링땡이고 이거는 잔잔하고 뒤에 맞아. 세 번째는 햇빛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1: 네네네. 네네. 몇 번 들으니까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2: 그럼 1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운 무에부터.
0: 좋아요. 네. 하나, 둘.

0: 아멘. 네. 오늘 어둠 후에 무엇일까요? 무엇이 오며? 1번 햇빛, 2번 빛, 3번 도둑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참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우리 김철환 집사님은 특별히 좀 와닿는 가사가 있으셨나요?
1: 4절에
0: 네.
1: 좀 무겁긴 하지만 죽음이 온 후에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있지 하니까 영생하니 이런 가사가
0: 영생.
1: 좀 기억에 남네요. 이런 거는.
0: 죽음이 온 후에는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는 이 가사가 은혜가 된다 하셨어요. 네. 우리 권 집사님은 어떠세요?
2: 저는 3절에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0: 네, 되게 시적인 느낌이긴 한데, 네, 그렇더라고요. 멀어진 후에 또 가까워지더라고요.
1: 네. 멀어진 후에
0: 네.
1: 가까우며, 네. 저도 보면서, 아, 참, 가사가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이제 은혜가
0: 네.
1: 되더라고요. 저는
0: 네.
1: 고독함 외에 친구 있네. 네.
0: 아, 네. 맞아요.
1: 다들 이제 뭐 감동받는 내용들이 다르시겠지만,
0: 네.
1: 네. 우리가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 같은데 보면은 또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친구처럼,
0: 아멘.
1: 네, 말씀해
0: 맞습니다.
1: 주시고 위로해
0: 네.
1: 주실 때가 참 많이
0: 맞아요.
1: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가사대로 정말 우리가 어두운 후에, 연약함 후에, 괴로움 후에,
0: 네.
1: 고생한 후에, 또 바람 분 후에, 애통한 후에, 슬퍼한 후에, 십자가 후에, 네. 그럴 때 정말 쉼이 있고 햇빛이 있고 추수가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0: 네,
1: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되는데
0: 맞아요.
1: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아, 저희가
0: 네,
1: 정답 이제 5분 남아서 정답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몇 번이죠?
0: 두구두구두구두구,
1: 네.
0: 정답은 2번.
1: 2번.
0: 네, 빛이 오며입니다.
1: 빛이 오며였어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오답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0: 네, 역시 네,
1: 그죠? 오,
0: 훌륭하십니다.
1: 정답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우리 권민희 집사님 한분 뽑아주시죠.
0: 네, 오늘은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1: 네.
0: 끝번호가 1636번님.
1: 아,
0: 네,
1: 1636번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자, 그리고 우리 김철환 집사님도 한분 뽑아주실까요? 네.
2: 3669번님.
1: 아, 3669번님. 축하드립니다.
0: 네,
1: 네네.
0: 축하드립니다.
1: 저는 9554번님. 네,
0: 네.
1: 9554번님께 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세 분께는 저희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를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에 즐겁고 은혜롭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파이팅입니다라고요. 우리 정지윤님 보내주셨네요.
0: 네,
1: 와, 이
0: 와.
1: 방송 시간인데 딱 맞네요.
0: 찬양과 함께.
1: 네, 이제 딱 도착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아쉬워요.
1: 네, 오늘 찬송가 교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3669번이 아유 상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주소와 이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은요, 찬송가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환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두 분, 귀한 말씀과 찬양까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해드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요. 육안의 82번님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평강의 왕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자들의 증언일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도 언급을 하시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증언은 바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섬기러 왔다, 목숨을 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 매년 교회가 없는 동네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여 짓겠다는 목표를 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한 날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또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본인의 회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선하면 하는 일이 분명하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삶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고결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오락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핵심이며 이사야 9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첫째 모든 흑암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따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또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사 흑암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살던 사람들을 위해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 바로 그 살 길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4절을 따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흑암과 사망과 멍에와 채찍과 압제,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들을 멸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더욱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웃을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평화를 만든 지도자가 있고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고 부추긴 지도자도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씨 부자들은 전쟁과 살상과 피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화로워집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놀거리가 차고 넘치는 세상인데 반해

0: 인경안전제, 수면제를 비롯한 사람을 컨트롤하는 약물 또한 차고 넘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오르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 얼굴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계약이나 문서나 조약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는 없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날마다 더하시고 영원하신 그 주님, 믿을수록 좋고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부를수록 평안을 선사하는 예수님의 이름,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더운 여름도 이기고 다가올 추위도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도 물리치심으로 믿음으로 평강의 왕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함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함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함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이 일은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이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눈 덮인 수용소의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 한 소년이 교수대에 매달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금방 죽지 못했고 긴 시간 고통 속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한 엘리 위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바로 저기. 함께 달려 계신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가요? 하지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오랫동안 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던 중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고 계신 걸까? 의문 속에서 며칠을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엘리 위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오늘 누군가 답답함 속에서 또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고 있다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삶의 소중한 시간을 소망의 기도에 맞추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첫 방송이시죠?
1: 네, 첫 방송입니다.
0: 네, 목사님.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덕 꿈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보 목사입니다. 아, 오늘 이 포항극동방송 예, 소망의 기도 처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혹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넉넉함으로 이해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반갑고 또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1: 네.
0: 목사님 우리 화요일 소망의 기도 첫 기도로 기도 제목을 보내시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비옥기는

0: 이 시간 귀한 소망의 기도,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의 성령님이 깊이 함께 하시고 오늘 올려드린 그 귀한 기도가 주님 이미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귀한 성도님 귀한 기도 제목 주여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 주시고, 정말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가장 주기를 원하신 것 오늘 귀한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21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날씨가 더워졌는데 사과 농사 접과하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아, 목사님, 제가 있는 기계, 네, 저희 교회가 있는 기계에도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과 농사, 그렇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날씨가 정말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0: 맞습니다. 지금 정말 덥습니다.
1: 네,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데 목사님의 기도가, 네,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성령의 바람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사과농도 하시는 귀한 성도님 또 건강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씨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귀한 성도님, 이제 여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니 벌써 5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비옥기는 사과 농사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사과 농사 접과하시는 가운데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농촌 지역일 텐데 연로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로하신 분들 건강도 참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 사과 농사 농원 귀한 섬기시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너무 덥지 않도록 날씨로 말미암아 사과가 잘 자라며 꽃이 또 그리고 열매 맺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귀한 사과 농사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과 농사 사과 귀한 나무들을 또 관리하며 섬길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필요한 지식을 통해서 잘 섬기게 도와주셔서 귀한 사과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 잘 맺어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공급하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우리 6321 귀한 성도님 올여름 주 은혜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날씨와 함께 모든 정말 신실한 성실한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주님 연로하신 가운데 있으다면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올란에 사과 농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892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오늘 고등학교 동창이 제왕절개 수술로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잘 순산하고 친구도 아기도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또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또 친구도 친구의 가정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세대가 태어났네요.
0: 그렇네요.
1: 네, 또 이 다음 세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친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네. 굉장히 좋은 친구를 두신 것 같아요. 네. 예.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제왕절개 수술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는 것은 신앙 안에 참 신실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인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네, 우리 잘 순산하고 또 특별히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또 주의 성령

0: 성령님이 귀한 친구분 예수님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친구를 둔 걸 보게 됩니다. 비옥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기도 제목 올려드린 8929 귀한 성도님, 고등학교 동창분이 제왕절개 수술로 귀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잘 정말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순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모나 아기나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산모 모두 나머지 하나님 건강 관리도 함께 하시고 또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항절개라 그럽니다. 또 수술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쌤 좋은 분들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수술 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귀한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사랑 귀한 친구 예수님을 꼭 영접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의 그 기도를 주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네.
0: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 귀한 친구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구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고 섬길 때 주의 성령께서 힘임을 더하여 주시고 친구와 또 귀한 친구의 가정도 하나님의 때 예수님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는 주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과 육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은혜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285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미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더욱 섬기며 주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미래 집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음주 트랙터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많이 놀라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욱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주에 있는 집이 잘 정리되어 청진에서 편안하게 주님의 일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성도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목사님 안타깝게 음주 네. 트랙터와 교통사고가 난 우리 김미래 집사님 참 교우관계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김미래 집사님을 위해서 자세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우리 사랑 귀한 김미래 집사님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도우심 속에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김미래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김미래 집사님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토요일 음주 트랙터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더 잘하실 겁니다. 비옥기는 김미래 집사님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실 텐데 주님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아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김미래 집사님 친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귀한 의사쌤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여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유되어서 더욱더 주님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0: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즐거이 전하는 귀한 딸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옥기는 우리 2858 귀한 성도님 원조 있는 집이 잘 정리되어 청진해서 편안하게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주님 그 아름다운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극동방송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옥기는 함께 기도하는 귀한 극동방송 성도님들 주님 이 기도 제목 드리고 이 시간 주여 중보기 돌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263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저의 꿈의 교회 봄 소풍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사 부장과 부원들이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우리 교회 같아요.
1: 네, 목사님.
0: 아마 어느 분이 올려오신지 나중에 보시면 전화번호 뒷자리 보면 알겠지만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봄 소풍이 있습니다. 전교
1: 네,
0: 아동부부터 노년회까지
1: 네.
0: 봄 소풍이 있는데 아, 또 우리 행사하신 준비하는 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1: 아멘.
0: 네,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영덕이는 꿈어교회 전교인 봄 소풍이 있습니다. 주님 비옥기는 준비한 손길들 기도하며 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또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봄 소풍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사부장님과 부원들 또 우리 식당 봉사 부원들 주님 주신 힘으로 또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기쁨으로 하나 되어 잘 준비하며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말씀하셨사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껏 또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날씨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80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저희 손녀가 고2 후반부터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대학은 갔지만 휴학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감사로 회복되길 또 지쳐있는 아이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도 하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무너지곤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손녀와 가족들이 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0: 네. 아마 할머님의 기도 제목 같아요.
1: 아멘.
0: 네, 네. 우리 할머님의 귀한 저 손자죠?
1: 손녀.
0: 손녀. 아, 손녀네요. 네. 손녀. 그리고 또 귀한 따님이겠네요. 그죠?
1: 예.
0: 네. 네. 정말 얼마나 마음이 그죠?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할머님 손녀와 또 따님을 위한 귀한 기도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귀한 손녀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은 갔지만 지금 휴학 중에 있습니다. 주님 비옥기는 귀한 손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휴가는 중에 몸과 마음이 회복을 얻고 다시 복학할 수 있는 귀한 준비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쳐있는 귀한 딸을 돌보고 또 하나님

0: 섬긴다고 지쳐있는 귀한 딸, 아이 엄마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아이 엄마에게도 영육간에 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어떨 때는 또 약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반복을 한다 그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깊은 다스림 속에 귀한 손녀와 귀한 따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그 마음속까지 강건함에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옥기는 할머니보다 그 손녀와 그 따님 하나님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머니, 따님, 귀한 손녀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깊은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 의탁드리오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따님, 귀한 손녀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10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파 선교사 한 구자 군 생활 중에 있는 전하람 이름으로 드리고 있고 얼마 전 문자로 전파 선교사 다짐을 했습니다.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과 집사람, 전하람, 가족 공동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전파 선교사면 네. 저희 극동방송의 가족이지요.
1: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죠. 정말 귀한 일을 함께 동력해 나가시네요. 네. 네. 귀한 전파, 우리 극동방송 이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은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동력하는 귀한 전파 선교사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이 기도 좀 아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포항극동방송 전파 선교라서 선교사로서 또 한구자 우리 군생활 중에 있는 전하람 이름으로 드리고 있다 그럽니다. 비옥기는 하나님 전하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직접 이 물질로 섬기는 우리 귀한 0100 성도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접 나가서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그럴 수 없는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헌금을 통해서 함께 동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한 동력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경과 함께 귀한 극동방송 전파된 귀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써 주시옵소서. 비옥기는 우리 물질을 헌신하시는 우리 0100 하나님 귀한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님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마 연세도 더 많으실 텐데 비옥기는 평안함으로 요양병원에 잘 지내시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우리 집사람 사모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석에 서지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0100 귀한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가정이 온전히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가정 주님께서 끝날까지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탁드리오며 귀한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81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위층에서 쿵쾅거리고 새벽 1시 수도 틀고 오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0: 네, 얼마나 어려우시면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셨을까요?
1: 맞습니다. 네, 네. 아마 밤에 그죠 또 잘 주무셔야지 그 다음 날 또 네. 건강하게 힘 있게 하루 살아가실 텐데 아마 밤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위층에서 이러면 참 많이 힘드실 텐데 네. 또 바라기는 또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예수님 믿는 또 믿음의 우리 형제니까 자매니까 가정이니까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층문의 마음들로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도와주시는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8118 성도님 새벽 1시 위층에서 수도를 틀고 어떨 때는 쿵쿵 아마 그 걸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또 아버지 낮에도 막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여러 가지로 소음과 함께 담배 연기 등 정말 집에서 지내는데 많이 힘드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81118 귀한

0: 성도님, 주님의 깊은 위로와 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옥기는 위층 어느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위층분 귀한 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 또 변화시켜 주셔서 아래층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피차간에 아름답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위아래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818 성도님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믿기에 더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며 매일매일 삶이 힘든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813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무더위가 계속되어 가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분들 평안하셨어요? 방을 구하고 있는데 속히 적당한 방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 정말 날씨가 더워지는데
1: 네.
0: 방을 그죠? 적절한 네. 방이 좀 구해져야 될 텐데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1: 네.
0: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방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나 믿고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5월 중순 벌써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6월, 7월 들어가면 날씨가 더 더울 텐데 비옥기는 거할 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135 귀한 성도님, 우리 육신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 방을 주님 방 있어야 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8135, 8185, 8135 성도님 하나님께서 구할 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날씨가 많이 무덥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예비하신 방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분들 통해서나 혹은 또 하나님 귀한 복독방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더위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을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699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 임직을 앞두고 시험을 본다고 하니 준비가 부족하고 언제나 떨림으로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는 믿음의 성숙함도 성도들의 관계도 배려와 이해로 섬김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내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복음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는 시험도 잘 통과하여서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0: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시는 교회 같아요.
1: 네, 목사님.
0: 네, 보통 우리 임직 훈련은 다 하는데 시험까지 치르는 교회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시험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1: 네.
0: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아마 권사 임직을 앞두신 우리 아직은 집사님이죠.
1: 네.
0: 집사님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또 기도로 부탁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권사님으로 임직 받으셔서 잘 섬실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과 교회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 이제 아마 임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임직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1: 아멘.
0: 그동안 잘 배우셨고 잘 훈련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 치르는데

0: 잘 생각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또 하나님 은혜로 시험 분명히 합격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이제 임직 한 후에 더욱더 중요할 텐데 귀한 권사님으로 임직받고 난 후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여 몸된 교회 정말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명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도록 두신 귀한 직분임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귀한 교회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잘 돕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귀한 앞으로 권사님 인직받고 귀한 권사님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받고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다는 귀한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섬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겸비함으로 섬길 때 끝날까지 하나님 잘 권사의 직분 감당케 하여 주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주실 것이고 또 권사의 직분을 잘 섬기게 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이번 달 월급이 정상으로 들어와 21일 다 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간절함으로 보내신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은 네. 물질 꼭 필요합니다. 근데 수고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정상적으로 못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월급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507 귀한 성도님, 사랑하는 귀한 남편, 이번 달 월급이 정상으로 들어와 21일 또 필요한 것들 다 낼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이것을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한 아버지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섬기는 그 일터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터 혹은 사업터가 주 은혜에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잘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월급이 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다가 아니지만은 이 땅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속에 필요한 물질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은혜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 성계교회 배은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 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1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

전도 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송.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가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 있는 선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발표한 목회 서신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 없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서민 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교총은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치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각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민을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의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어제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막한 총회에서 이종만 신임 총회장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은퇴 목회자 복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림제일교회 황재돈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성결대 설립자인 고 영암 김응조 목사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려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성총회는 사흘간의 회무기간,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교비전 2030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중장부 등을 통한 세금포탈 경위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대법원 패소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번 사건이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권을 통해 무마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청탁 여부를 전방위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신천진의 2인자로 지목돼 온고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0: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성정체성 관련 학습 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의 사회문제 탐구 수업에서 시스젠더와 젠더플루이드 등 8가지 성정체성 개념을 정답과 연결하도록 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극심한 성적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회는 성별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남성과 여성뿐이라며 개인의 심리나 느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을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쓰게 한 문항에서도 공교육을 빌미로 한 학생들의 인격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언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와 교사들이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른 인성과 규범을 함양하는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과 자발적 위원회 사역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성광교회는 출석교인 430여 명 규모임에도 교인들의 자발적 제안과 은사론에 기반해 화장실 청소부터 큐티 사역까지 무려 60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판을 깔아주면 평신도가 은사대로 자비랑 사역을 이끄는 이 모델은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경기도 새노래 명성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화된 지역 중심의 구역 체계를 과감히 탈피하고 비슷한 삶의 주기에 있는 교인들을 묶는 연령별 교구 체제로 개편해 소그룹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새들백 교회 등의 사례처럼 평신도 리더를 촘촘히 세우고 이들의 번아웃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미래 소그룹 목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2도, 평양 23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낮 기온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입니다. FA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 근해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사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명의 선원이 숨진 가운데 요리사였던 해리슨 오케네만이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사고 당시 화장실에서 기절했던

오케넨은 깨어난 즉시 선실로 대피했고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콜라 한 병으로 생명을 유지했다고요. 수심 30여 미터의 바닷가운데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밀려드는 공포와 싸워야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그는 말씀을 완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철수하려던 잠수부들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오케넨은 공포의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환난을 만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어떠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기 전인 20대 때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두려워하며 블레셋으로 숨어들었다가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거기서 도망 나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굴에서 그는 그동안 잃었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로 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을 잠시나마 잃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식물이 인간이나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요,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식물들 통해서 집안 단장을 좀 새로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이 조금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1: 네.
0: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이게 중국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0: 네.
1: 중국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잖게 충격을 받은 거죠.
0: 네.
1: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 비핵화는 필수적이겠죠.
0: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 한반도 내 긴장과 불안이 계속될 텐데요. 또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될 겁니다. 이 피해들은 북한의 주민들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또 남북한과 세계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북녘 주민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북한 당국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우리의 기도로 북한이 평화를 위한 길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부가 변화되고 북녘의 주민들과 우리 남북한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도 기다리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 제이미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할게요.

0: 생방송 OMP데이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제이미션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1: 네.
0: 이것이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불안과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선결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1: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일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기도잖아요.
0: 아멘.
1: 그래서 그 기도의 한 줄을 오늘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0671님, 복음 통일의 첫 시작은 오 해피데이를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경기도 광주 동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0: 네.
1: 늘 응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멘.
0: 야, 이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안심이 됩니다.
1: 네.
0: 든든하네요.
1: 0671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점심시간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의미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0: 신청해 주신 찬양도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00 성도님 학원에 들어가는 중에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시면서 출석을 해주셨고 또 충북 괴산에서도 포천에서도 오셨어요. 이외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출석 체크해 주세요.
1: 고양시에서 파주로 가는 중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6103님이신데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딱 그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서천에서도 오늘 함께해 주신 또 광명에서도 오셨고 전남 고흥에서도 오셨어요. 열무 심고 계시다고. 오늘은 서울은 조금 흐린데 네. 그곳 날씨는 어떤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운 날씨일 것 같기도 한데 조심히 또 안전하게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순서는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0: 네.
1: 북한 바로 보기 OMP데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출석 인사도 나눠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저희가 기도의 한 줄도 나누기도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누잖아요. 제가 0070님의 이 문자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포천입니다. 앞차의 운전에 너무 열받지만 극동방송으로 극복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0: 네.
1: 사실 이 은혜의 나눔이 참 감사하잖아요.
0: 아니, 운전을 하는 앞차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천천히 가거나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1: 네.
0: 좀 위협운전하거나 이러면 이런 불편해진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누그러뜨리시고 자 오늘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시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좀 누그러뜨리시고
1: 네.
0: 네. 방송으로 은혜 충만하게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야, 이 사연은 제가 꼭 소개하고 싶네요. 2년 전에 생일날 해고를 받았던 저는 그때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 네 군데를 나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1: 와.
0: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아시고 또 많은 그때

0: 기도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1: 네.
0: 힘을 전해 주신 거예요.
1: 아멘.
0: 네. 이런 기도 제목도 여러분 함께 나눠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열방의
0: 아니,
1: 소망.
0: 그 찬양 이따가 하고요.
1: 김홍 목사님의 찬송을. 아까 신청 찬송 있었죠.
0: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1: 네.
0: 소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앞차와의 간격은 한 뼘 이상 멀리져야 됩니다. 오늘 앞차 때문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네. 네,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앞에 그 사연

0: 시간을 들으시고 조금 누그러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원 민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고향 말이 조금씩 나오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알뜰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오늘의 한평 차이니까요.
0: 네.
1: 보기까지 쭉 들어보신 후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셔도 되는데요. 어플로 남기시면 다른 사람들이 쓴 그 답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하나와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4: 한 뼘 차이.

0: 여보, 아까 좀 속상해 보였는데 이제 마음이 좀 속삭아졌나요?
1: 마음은 아직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다고 속썩이진 않았는데. 근데 속삭다라는 말은 또 뭐야? 사가버렸다는 말인가?
0: 아니 기분이 어때졌나 궁금해서 한 말인데, 사갔느니 속이 썩었느니, 아유 답답해라.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1: 아, 자기가 쓰는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속삭다. 암튼 그래, 속삭아.
0: 에휴, 아직도 기분이 꿀꿀하면 따뜻한 차 한잔 주려고 그랬지요. 그럼 속삭해 된단 말이에요.
1: 차? 무슨 차? 그럴까?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나?
0: 자, 이 차 마시고 기분이 속삭아줘야 돼요. 알겠죠, 여보?
2: 아, 오늘따라 우리 민수 씨가 뭔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런가 봐요. 네.
3: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네, 저희가 오늘 많이 또 참여해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2: 네.
3: 은희의 선물 그리고 요 좀 물리적인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그런 기분들 있잖아요. 꼭 화뿐만이 아니고도 뭐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네, 이런 감정들이 오늘 속삭아지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속삭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이 속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 두 가지 중에서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보기 1번
3: 속썩이다.
2: 속썩다, 속썩이다. 2번
3: 누그러지다.
2: 누그러지다. 차를 주려고 했죠. 차 마시면 기분이 좀 속삭아지려고요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근데 조금 헷갈렸나 봐요. 네. 우리 8845님은 속상하다인가요? 어감이 비슷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2: 네,
3: 2859님은 좋아진다?
2: 비슷한 의미예요.
3: 그쵸?
2: 네.
3: 좋아진다.
2: 자, 속삭다. 속삭다. 라는 북한어 표현인데요. 우리말 뜻은 뭘까를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간혹 저희 샵 1069번으로 매일매일 문자 보냈는데 나는 선물 났다고 하시는, 이렇게 조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으신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속삭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 맞아요. 최대한 속상 까지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네, 속삭아지도록 만드는 선물을 그래도 많이 좀 당첨을 조금
2: 오늘은 그래서
3: 테니까요.
2: 차를 드릴까 싶어요. 어때요?
3: 좋죠.
2: 월동 무차를
3: 무차.
2: 네, 무차랑 저희가 또 청, 제주 청이랑 좀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좀 화 내지 마세요. 저희한테, 저희 무서워요. 알았지요. 저희도 한 선물 당첨자 한 하루에 50명씩 뽑고 싶어요. 네, 협찬 저 구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 자, 속삭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번
3: 속썩이다.
2: 속썩이다. 2번
3: 누그러지다.
2: 네, 여러분, 예,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3: 네.
2: 그리고
3: 참,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5869님처럼, 네, 단어 차이가 참 크네요.
2: 오늘은 좀 그렇죠.
3: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2: 네. 자, 그래도 저희 힌트를 들으셔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든, 내가 오늘 당첨이 안 되더라도, 혹은 뭐 속썩이는 남편이나 또 뭐 자녀 때문에,
3: 네,
2: 힘이 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속삭아지는

0: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계속해서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1번
1: 1번이 속썩이다
0: 2번
1: 누그러지다
0: 자 정답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열방의 소망 박희봉 목사님입니다
0: 네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 보기 이어갈게요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0: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복귀.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 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 여자축구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0: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 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0: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0: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0: 예. 자, 북한 선수단이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0: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0: 네.
2: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0: 네.
2: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2: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2: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2: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 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0: 네.
2: 또 민화협 등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 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2: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 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0: 예.
2: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 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도

0: 교류를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0: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 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0: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한 결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 내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내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 내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 내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축구 시합에 북한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실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 카드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읽는데 1분, 2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보시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바로 보내주세요.

0: 아멘. 자, 오늘 나눠드린 기도 제목 지금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 카드를 받아보고 마음으로 입술로 읽는 것이 우리 통일에 대해, 복음 통일에 대해 기도에 한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우리 1487 성도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석사가지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런 마음 우리도 함께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 네.
0: 통일이라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오늘 기도 카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조금 전 이야기한 석삭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속썩이다, 2번 누그러지다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화가 났거나 좀 우울함이나 슬픔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거,
1: 네.
0: 그리고 막 감정이 큰 이런 기복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 이런 표현을 속삭다라고 하는데요. 1번 속썩이다,
1: 속썩이다,
0: 2번 누그러지다.
1: 누그러지다.
0: 자, 정답 지금 남겨주십시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자, 오늘의 한편 차이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1: 석삭달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누그러지다.
0: 누그러지다. 오늘 문제를 들으시고 아니 부부 사이에 오늘 이렇게 말다툼으로 예? 서로 감정이 상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1: 6771님도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하루속히 곳곳에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엊그제 남편의 상냥하지 않은 말투로 마음이 상한 후에 대면대면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아, 방송 들으시면서 이번처럼 되어가네요 라고 하신 것 같아요. 6771님 네.
0: 네, 상냥하지 않은 남편을 향해서 오구 오구 그랬어요 라고 해주세요.
1: 오늘 꼭
0: 그러시면 꼭, 네. 분위기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1: 아멘.
0: 자, 사그러지다, 누그러지다. 자, 북한 말에 참 예쁜 표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하시면서 통일이 되면 이런 말들 함께 사용하고 싶다고 7040님도 문자를 주셨고요.
1: 네, 아침부터 집사람하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꿀꿀했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화해를 극적으로 했습니다.
0: 야,
1: 오, 어떻게 방송 듣다가 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석사가 지고 있어요. 네. 2번 정답이 오늘 저를 위로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0073님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OAP데이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 저도 석사가 졌어요. 오. 오늘 흐려서 좀 찌뿌둥하셨대요.
1: 네.
0: 하나님 은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분이 석사가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아니 6255님은 밥 먹고 또 무언가 먹고 싶은 마음도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을 보내주셨는데
0: 네.
1: 아 근데 뭐 식욕도 복이죠.
0: 복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고향에서도 또 안산에서도 울산에서도 정답 남겨주셨고 2번 네. 누그러지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좀 다퉜는데 조금 전에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와서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1: 네.
0: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아내가 아침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하시면서 남편분도 연락 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부부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1: 서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우리가 기도를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가까이 하는데
1: 네.
0: 누그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아멘.
0: 이게 은혜가 또 남북한 사이에도 흐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요
1: 학원 운영 중에 어제 학부모님으로 인해서 속상했다고 하시면서 속삭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2654님 선물 드리고요. 운전하면서 짜증내는 사람들 또한 저 또한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2번 말씀 들으며 이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2261님도 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0229님 또 오늘 화해하셨다던 2073님을 포함해서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우리 0950님께서 남편 말로 제가 제 마음에 화가 자주 생기는데 그 남편이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시네요. 이 시간에 찬양들 드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남편 위에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1: 네.
0: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누그러지는 또 더 화목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1: 아멘.
0: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15년도 여름 한 남성 동성애자가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래들리 파울러라고 하는 이 30대 동성애자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 동성애를 죄악시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고 차별했다며 최대의 영문 성경 출판사인 두 군데를 상대로 총 7천만 달러, 즉 한국 돈

0: 기준으로 7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성경 출판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경책을 고발한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소송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그 당시는 여수에는 이제 국경방송이 없었죠. 이제 없었는데 제가 차량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이제 우연히 이제 제주 국경방송을 이제 계속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상당히 오래됐죠.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홍 장로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아세아 방송, 현 제주극동방송 AM1188을 들으며 믿음을 키웠습니다.
0: 그 당시에 지금 프로그램하고 좀 틀렸죠. 그 11시부터 나오는 그 이제 뭐야,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분들 그 간증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또 그 시간대 나가고 뭐 여수도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듣거든요. 부산에서 여수 올라올 때는 방송이 잘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도 많이 듣고 테이프도 또 내가 그 방송에서 구입해갖고 계속 많이 듣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사실 이제 북동방송에서 은혜 받은 것이 사실 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지.
1: 영업을 하기 위해 여수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그 먼 길. 극동방송은 동반자가 되었고 나의 믿음을 지켜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0: 하영주 목사님 간증이랄까요. 그런 이 간증을 들으면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싣고 부산을 내려가면 그 방송을 듣고 그런가 동시에 또 안 걸린 지역에 가면은 내가 구입했던 테프를 이제 듣고 이러면서 사실 혼자 부흥생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 듣고 이제 혼자서 완전히 잠겨서 가요. 그냥 운전 신경 쓴다기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경 쓰고 와도 뭐 운전은 지장 없어요.
1: 네, 김대홍 장로님처럼 달리는 차 안이 예배 처소요, 부흥의 장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돌아다녔어요. 그전에는.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안 다니죠. 다른 부분보다도 선교는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매번 그 듣다 보면은 그 저 뭐야, 그 탑이 무너졌잖아요. 제주에. 그래갖고 그 탑 걸리면서 그 가끔 가다 그러는데, 나가 이제 그런 방법도 몰랐고, 지금도 나가 사실 이제 뭡니까? 전화에 문자도 못 보내요. 대화도 나가 자꾸 잊어먹어버리고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었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국동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문 겁니다 지금.
1: 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홍 장로님은 예전부터 아세아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전남동부 극동방송 설립 이후 교회를 찾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 전파 선교사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극동방송의 자발적인 선교 동역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거죠. 이 모든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응답을 받고 제가 또 먹고 그러고 가는 거지. 남들이 보기는 막 그냥 가감하게 흥금한 캔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도 지금 이루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성은 되었고 있어요. 지금 사업장이 지금 내가 여기 타지역에다가 지금 그 뭐냐 공장을 인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내년 연초나 해가지고 그 땅 주인하고 지금 그 계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업장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1: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그림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김대훈 장로님의 사업 계획을 위해서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극동방송이 그 통로가 됩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을 딱 들으면은 그 말씀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이 딱 가슴에 딱 꼽히죠. 그 핵심이 꼽히면 이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나 말씀이라고 그것을 꼭 부여잡고 이제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하죠.
1: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119편 171, 172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 김대홍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박광훈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과 신앙 생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인가 하면은 모세가 죽은 후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또 익숙했던 환경이 무너지고 또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누구나 다가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부담감, 그것은 누구나 다가 느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자였던 이 모세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수많은 전쟁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처럼 이 가나안 앞에 있다면은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되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는 많은 일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이 모세가 앞장섰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또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서도 애굽 군대도 물리쳐 주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또 마라와 르비딤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리더자가 죽고 난 다음이니까 이 여호수아는 많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거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서울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김상만 목사님이 1980년대 서울 올라가셔서 개척하신 거죠.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거기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를 많이 부흥성장시키셨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또 농촌교회를 위해서 총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2017년도에 은퇴를 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자를 세워놨죠. 김하나 목사님이 세워졌죠.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된 이 김하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 긴장 안 되겠습니까? 부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라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리더자가 된 김하나 목사님도 나름대로 두려움과 긴장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지난 2월 달에 부흥회 했었지 않습니까? 지용수 목사님 모시고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도 지용수 목사님, 물론 지금은 100년 지났지만 그 양곡교회를 1982년도에 그 창원 공단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1993년도에 공단 밖으로 나오면서 일성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그 옆에다가 이성전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또 일을 하셨고 부흥 성장시키고 난 후에 지난 2020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게 됐죠. 장형록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새롭게 담임으로 선 이 장형록 목사님도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앞에 교회를 리더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은 차기 되는 리더자가 부담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물론 명성교회와 양곡교회뿐만이 아니죠. 온누리교회도 그렇죠. 2011년도에 이재훈 목사님 세워질 때도 아무래도 이재훈 목사님도 부담 아닌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계성 목사님도 지난 23년에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세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설 때에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다면은 새로 부임되는 목사님들은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 사울은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멸해버리고 좋은 것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놔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능해져라, 완벽해져라,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떠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도 보시면은 다윗 왕도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합니다. 핵심은

하나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심령이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뭐 사도 바울,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던 사람을 꼽는다면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우리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불렀을 때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한번 찾아가죠. 두번 찾아가죠. 그두번 찾아갈 때까지는 엘리 제사장은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세 번째 갔을 때, 아 이제야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잠깐 이야기했죠.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 많이 유하셨다 그러시더라고. 부드러우셨다고.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들은 것은 아버지가 너무 유하시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주위의 여러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주위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보니까 유하시고 또 약하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부흥사로 오시는 이 목사님을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 막 욕도 막 하면서 이 설교를 너무 세게 하시더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또 욕을 많이 하는 날은 그날 유난히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야? 나는 목회를 하면 절대 약한 목회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하게 이렇게 아버지처럼 부드럽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도 부흥 못 시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강하게 설교하려고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들려왔던 소리가 뭐냐면은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는 그 말씀이 가장 은혜로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이 유기성 목사님의 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무거웠던 멍에가 다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고 세상의 소리에 솔깃하고 끊임없이 고민에 빠져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은 이 지구촌 교회, 한국에 있는 이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은 워싱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워싱턴에 가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실 때에 그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서 좀 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팠던 것보다도 엄청난, 그렇게 많이 아프신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3개월 작정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정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너는 고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니까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많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시 너 한국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라 라는 그 말씀이죠.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면은 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워싱턴에서도 교회가 많이 부흥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오게 되면은 개척을 또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동호 목사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1993년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프시고 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93년 11월에 한국에 와서 개척해야 될 땅을 둘러보셨던 거죠. 그러다가 찾은 구역이 바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그 땅이었고 거기에 그때 성경 스매트 복지관 강단 거기에서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으로 와서 개척하셨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많이 성장했죠.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정말 부흥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동 목사님이 따라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분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0: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린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요 순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물고기를 잡는 데는 자기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물고기가 찼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항상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많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언제나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며 또 우리의 삶도 늘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편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신 게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0: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 오늘도 탁월한 선택 너무 잘하셨어요. 이 방송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끼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끝날 때 라디오 예배를 한다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소개했는데, 라디오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찬양사역자 정자래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라디오 예배하고요. 오늘은 바로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꽁트와 함께하는 보물 퀴즈. 자, 교회 안 다니는 지금 방학생,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방학생들, 오늘 하나님이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잠시 뒤에 꽁트가 이어지고 퀴즈가 나갈 겁니다. 정답 보내시는 분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방학 그리고 무교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우리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방학생들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추첨해서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고 싶었잖아.
0: 야, 이 웃음과 아주 그 노련함. 네.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1: 저도 모르겠어요.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과 함께 이제 꽁트로 여러분 보물 퀴즈 낼 텐데 우리가 꽁트 가운데 정답이 나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될까요, 집사님?
1: 네, 샵 1069입니다.
0: 샵 1069. 이 시간에 전국 방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서울 극동 방송 수신 문자로 네. 보내야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극동방송 어플 까셨어요? 핸드폰에?
1: 있죠.
0: 집사님?
1: 있죠.
0: 오, 그렇군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라디오처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꽁트로 먼저 한번 여러분께 네. 선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쫑긋하고요. 자, 무교생, 방학생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5년 쉬고 있다. 그럼 5년 방학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정답 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 지금부터 꽁트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아, 덥다.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지. 어, 저기 노아 할아버지 계시네. 노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 그려. 잘 지내고 있었나?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드느라 몹시 바쁘다네.
0: 아니, 할아버지, 지금 네이버 날씨에 강수 확률 0% 뜬 거 안 보이세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쨍쨍한데?

0: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신다고요? 하, 아이고, 차라리 등산로 쉼터를 만드셔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파세요. 아이, 대박 날 텐데, 어?
1: 여보게, 하나님의 레이더는 기상청보다 정확하다네.

0: 지망치질하지 않겠나?
1: 아이 됐거든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그 치킨 투어 가기로 해가지고는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비 오면은 우산 쓰면 되죠. 무슨 방주예요, 방주는. 웅장한 방주 말고 방구석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아이고 저런저런.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비가 오면 저 영혼들이 다 어찌 될꼬. 아이고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울 수 있게 역청을 좀 더 꼼꼼히 바르자. 자. 세상은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련한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는 노아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모른 채 오늘만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얼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꽁트 잘 들으셨죠?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꼭대기에서 땀 흘려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보기 한번
1: 보기 나갈까요?
0: 내주십시오.
1: 네. 1. 쭈쭈 2. 우쭈쭈 3. 마이쭈 4. 방쭈 한번 더 할까요?
0: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
1: 네.
0: 보기 나
1: 너무 재밌네요. 자,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예, 네. 예.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쭈
0: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이 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지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샵 1069 네.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앱 어플에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보니까
1: 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0: 조혜련님이냐고.
1: 조혜련 아닙니다.
0: 자, 빵 터지는 분들 지금 계십니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우와.
0: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예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1: 네.
0: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 옆에 그 쭈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거 네. 꼭 좀 적어주세요.
1: 네.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1: 네.
0: 저희가 통화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와 엄청 보내주셨어요. 와,
0: 자, 산
1: 네.
0: 꼭대기에서 땀 흘려가지고.
1: 그니까요.
0: 땀 흘려가지고
1: 세상에.
0: 그렇기 때문에 좀 우쭈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1: 우쭈쭈가 좀 강력한 것 같아.
0: 그러니까
1: 우쭈쭈?
0: 땀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면서 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1: 네.
0: 방쭈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1: 네.
0: 방학생 무교생 환영입니다. 본인이 보내셔야 돼요. 본인 예. 자 희즈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바보가 누굴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노아를 얘기하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나도 바보처럼 살래.
1: 어,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좀 역설적인데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1: 네. 저도 결심했어요.
0: 결심했습니까?
1: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네 하고 노아처럼 정말 순종하는
0: 아, 네.
1: 그렇게 좋습니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9210번님이 피디님 네. 잘 참으시네요.
1: 뭘 참았을까?
0: 뭘 참았을까 내가? 정답이 제 입에서 나올 거를 제가 참았을까?
1: 네.
0: 자 쭈쭈도 아니고 마이쭈도 아니고 막 뭐 이렇게 쓰신 네.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자 어떤 아. 분은 뭐 커피를 드시다가 품었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오늘 꽁트는 살짝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했었는데
1: 약간 감동 모드로 네, 네.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0: 보기에서 네. 내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네.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1: 네.
0: 노아를 우리가 이제 연기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그 노아는 집사님이 했고
1: 네.
0: 이제 저는 뭐 했죠? 저는
1: 지금
0: 옆에 있는
1: 네, 이웃. 네. 이웃이죠. 네. 이웃.
0: 노아 옆에 네. 있는 이웃. 그 불만투성이고
1: 네.
0: 순종하지 못하는
1: 네. 네.
0: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산 꼭대기에 땀 흘려서
1: 네.
0: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를 그치. 만들었는데
1: 네.
0: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1: 네. 예.
0: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0: 늦지 지금 않았어요. 막 들으신 분들
1: 그럼요.
0: 늦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
1: 네.
0: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1: 네.
0: 근데 내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네.
0: 보내시되 그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몇 년 방학, 뭐 10년 방학,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어요라는 의미로 방학입니다.
1: 네.
0: 무교, 나는 교회 잘 모르겠다. 종교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무교.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1: 네.
0: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1: 네.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자, 보기 한번 다시 한번 하실까요?
1: 가도록 할게요.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쭈.
0: 네. 자, 자,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예. 와, 지금 뭐 오늘 크크크
1: 네.
0: 보내시는 분들이
1: 네.
0: 참 많으십니다. 어, 제가 열심히 참고 있어요. 이거 쭉 하다가
1: 네.
0: 이 정답이 나올까 봐 참고
1: 네.
0: 있는데.
1: 그리고 운전 중에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잠이 네. 확 깼다는 거
0: 아.
1: 우리 찌찌 방송에서
0: 그러니까.
1: 듣고 어, 잠이 탁 깼다고 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은 무엇일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잠시 후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분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합창단이 부르네요.
1: 오, 노아 좋아요.
0: 합창단. 추억의 찬양입니다.

0: 노아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자 구원의 배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정답은 방주.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많은 와. 분들 정답을 보내셨는데
1: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0: 자, 정답 네. 주신 분 가운데서 아주 빨리 주신 2946번님께 선물 네. 드리겠고요. 아 조금 늦었지만 이분도 빨랐습니다. 5993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빨리 보내도 선물을 이렇게 아, 주시는군요.
0: 그쵸, 근데 늦게 보내도 선물 줘요.
1: 아 그래요?
0: 와.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기준이 네.
0: 자 그러면은 누구를 드릴까? 200번째 주신 분. 6989번.
1: 야, 200번째.
0: 네. 자. 쭈쭈의 커피를 확 품었다는 분. 6989번이 네. 이분께도 선물을
1: 축하드려요,
0: 드리게.
1: 진짜.
0: 우리는 꼴등도 좋아요.
1: 꼴등.
0: 꼴등 좀 네. 좋아합니다.
1: 볼까요? 네.
0: 자, 꼴등이 누굴까? 자. 9446번이.
1: 네.

0: 네.
1: 현재 꼴등입니다. 현재 꼴등. 앞으로도 계속 또 오겠지만은 네. 9446번님께도 와. 드리겠습니다. 여집사님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0: 저 진짜 애교 넘치죠.
1: 목소리부터가 귀여우세요.
0: 네, 지금도 조혜령 같은가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예. 좋아하시면 되고 예. 뭐 극동 방송계 조혜령이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복교의 고현집사예요.
1: 네. 극동 방송의 조혜령.
0: 네, 저 좋죠. 조혜령 씨 너무 너무 좋은데.
1: 자,
0: 네.
1: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가 방학생들.
0: 네.
1: 방학생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이분 먼저
0: 와
1: 전화를 한번 저희가 드려서
0: 네.
1: 어떤 선물을 드릴지
0: 네.
1: 자 어떤 방학을 또 맡고 계실지
0: 자 PD님 눌러주세요. 저는 이때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6117번님.
0: 6117번님.
1: 자, 6117번님.
0: 네.
1: 다시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0: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떨리면서. 아, 연결하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 여보세요?
1: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네 맞아요.
1: 혹시 옆에 정차 가능하세요?
2: 네네.
1: 예 정차 천천히 해주시고요.
2: 아 너무 놀라서
1: 놀라가지고.
0: 저희도 놀랐어요.
1: 우리도 놀랐어. 우리도.
2: 갑자기 6117이라고 하셔서 예.
1: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도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2: 네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네네. 지금 서울에서 동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1: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신데요?
2: 동탄이요.
1: 동탄에. 지금 네네.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학생 네. 맞나요?
2: 아 코로나 이후로 좀 방학이 기네요.
1: 그럼 한 5, 6년 정도 지금 방학이 접어들었네요.
2: 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저의 방학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1: 네네.
2: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5년 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1: 그래요? 저저번 주에. 예.
2: 아직 모르겠네요, 마음이.
1: 일단은 저저번 주에 예배는 드렸고 지난 주에는 네. 못 드렸고.
2: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왔다 갔다가 나갔는데 또 계속 나갈까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딱 하나님이
0: 그쵸.
1: 딱 지금 6117번님을
0: 그쵸.
1: 딱 붙잡으셨네.
0: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네.
1: 어디 못 도망가게. 새끼라 걸리면 큰일 납니다.
0: 걸렸어요.
2: 아니, 네. 사실 오늘 너무 신기한 게
1: 예.
2: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듣거든요.
1: 예, 예.
2: 근데 원래 107.7을 많이 듣는데
1: 107.7이면 네. 네, SBS
0: 네.
1: 같은데?
0: 네.
1: 맞죠? 근데 오늘 아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0: 그럼요.
1: 듣다가 여기도 듣다가 근데 극동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좀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으신 거예요?
2: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채널 근데, 돌리다가 딱 맞은 거예요?
2: 아니 정말 신기한 게
1: 네.
2: 제가 채널을 음성으로 틀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안녕 뺑뺑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리고 나서 라디오 틀어줘 이랬더니
1: 네.
2: 갑자기 여기 라디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낯선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쩌려고 하길래
0: 역시 하나님의 주파수는 놀랍습니다.
1: 그러니까. 네. 107.7 틀어줘 뭐 이러려고 했는데 106.9가 맞춰졌군요.
2: 그러게요.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줘 했더니 예. 여기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중에 이제
1: 예.
2: 방학 중이라는
1: 예.
2: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1: 예, 예.
2: 그래서 내가 방학이 좀 길었구나. 그래서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1: 네네.
2: 계속 저한테 제 친구를 통해서도 또 힘든 일을 통해서도
1: 네.
2: 오늘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
1: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이라는 게 방학생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반드시 계약이 네. 있죠. 네.
1: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 6117번님도 돌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가 친구 통해서 하다가 오늘 이제 쐐기를 박으시네요. 예? 오늘 쐐기를 박으세요. 저희 전화 연결되면은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방학이라고 보내라니까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고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선물.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려요. 오늘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어. 와, 예.
1: 지금 제가
0: 예
1: 이미 선물 다 받은 것 같아요.
0: 예, 이미 선물 받은 것 같아요.
2: 이미 마음이 선물을 다 받은 듯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0: 딱 전화를 받으면 이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네. 사인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이미 감사하고 이미 감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연히 라디오가 틀어졌고 우연히 전화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6117번님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늘 미리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 선물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 골라보세요. 여기서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세제, AN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무거나 다 골라도 돼요?
0: 아무거나 다? 다 몇 개나 고르시게요?
1: 유산균을 예? 고르고 싶었는데요.
0: 유산균. 예.
1: 네, 근데 갑자기 뒤에 주얼리를 하니까 주얼리. 제가 한동안 예. 한 번도 주얼리를 사본 적이 없어요.
0: 예, 예.
1: 저를 위해서
0: 드려야죠. 드려야죠.
1: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0: 오케이.
1: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0: 아, 그럼요. 이 선물들은 다
1: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0: 우리 6117번님처럼 잠깐 방학했던 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주얼리하고 유산균 드릴게요.
2: 와우. 네.
0: 유산균을 드시고 속 편하게 주얼리를 차고 교회를 가시면 돼요.
2: 꼭 반드시 차고. 네.
1: 감사합니다.
0: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 2주 전에 갔던 교회는 5, 6년 전에 갔던 교회인가요?
1: 아니에요.
0: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1: 네, 네.
0: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 친구랑 같이 네, 갔어요? 그
1: 친구네 교회.
2: 친구네,
0: 친구네 교회.
2: 와.
0: 동탄에 있는 교회?
1: 맞아요. 네.
0: 그래요. 사람 모르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꾸준하게 이제는.
1: 네, 네.
0: 네, 이번 주부터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1: 네.
0: 결단의 기도. 차 세우셨죠?
1: 네, 네.
0: 네.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2: 아멘.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2: 네.
0: 우리 6117번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6117번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5, 6년 동안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으셨던 것 같고
1: 맞아요.
0: 네.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살짝 또 삐져 있었던 것 같고
2: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짜.
0: 자, 이번 주에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2: 그럼요.
0: 예, 다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1대1로 하나님 진하게 한번 만나세요.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극동방송 네. 계속 한번 들어주시고
2: 그럼 주파수 고정.

0: 106.9
1: 네, 알겠습니다.
0: 고정하시고 네. 친구한테도 오늘 있었던 일 예, 한번 좀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1: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다음... 방송 통해서 예. 네.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 하나만 전할게요.
0: 그래요. 예.
1: 지영아 너무 고마워. 내가 네가 계속 날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네가 자꾸 기도하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내가 툴툴거렸는데 사실은 계속 날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 너무 고마워 지영아.
0: 자 우리 주영님에게 오늘 진짜 네. 아, 꼭 알려주시고 그 주영님에게 제가 화장품 선물을
1: 지영이에요
0: 지영 씨 화장품 선물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하겠고요 우리 지영 씨에게 극동 방송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극동 방송 통해서 이렇게 네. 교회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극동 방송 꼭 알려주세요 예.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친구가 무려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와, 대단합니다. 참 진짜 네.
0: 집사님 신기하죠.
2: 너무 신기하고
0: 이게 어떤 분들은 미리 섭외를 했느냐, 뭐 좀 짜고 했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2: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명할게 전혀 네,
0: 그렇죠,
2: 아닙니다.
0: 그렇죠.
2: 저 깜짝 놀래요 매 방송할 때마다
0: 그러니까 예. 이렇게 정착까지 하면서 네.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네. 이게 다 다른 채널 틀려고 했는데
2: 세상에
0: 이 라디오가 잡히고
2: 주파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0: 이런 일들이 오, 네.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2: 네.
0: 하나님이십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 자,
2: 너무
0: 이 시간에 우리 또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2: 네.
0: 자 이번에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0: 끝번호 몇 번이죠?
2: 0842번님.
0: 자 0842번님.
2: 네. 0842번님. 아, 또 떨려요. 자
0: 저희가 일반 전화로 네. 전화를 드립니다. 0842번님. 네. 꼭 좀 받아주세요.
3: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
0: 이게 네. 일반 전화여가지고요.
2: 네네.
0: 한 번 더 드려요.
2: 네. 그럼 다시 한 번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일반 전화면 네 이분들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2: 네.
0: 자 0842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극동 방송에서
2: 0842번님
0: 극동 방송 새끼라에서 네. 우리 8년 방학하시는 0842번님. 아 안타깝게 전화 너무 안타까워요.
2: 네.
0: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네.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2: 네.
0: 분.
2: 다른 분.
0: 이번에는
2: 7531번님. 자 7531번님. 7531번님
4: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어우 좋네요. 고현 네. 집사님하고 거의 뭐 아니
2: 즐거운 하루 되세요.
0: 자 7531번님
2: 받아주세요.
0: 자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네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아까 문자 주신 분 맞죠? 방학생 15년.
5: 네.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5: 네.
0: 혹시 정차 가능하세요?
5: 지금 바로는 정차가 안 될 것 같은데.
0: 한 얼마나 걸릴까요?
5: 1분 정도요?
0: 1분. 1분이면 기다릴게요.
2: 네, 기다릴게요.
0: 천천히.
2: 그럼요.
0: 천천히 정차해 네.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15년 방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네. 1분 못 기다리겠어요.
0: 그럼요.
2: 그럼요. 자. 네.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0: 예.
2: 네.
0: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보물 퀴즈 낸 다음에 정답 방주라고 주시면서 옆에다가 방학 몇 년이라고 주신 분들 한해서 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아까 8년 방학생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네. 이번에 15년 방학생에게
2: 15년.
0: 전화를 걸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2: 그럼요.
0: 좀 기다렸다가
2: 그럼요.
0: 저희가 이렇게

0: 눈 감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1: 네, 네 맞아요. 안전하게 해야 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네. 7531번님이 정차가 되시면 네.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0: 정차가 다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방학이라고 주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만 전화를 다 못 드리면은 생방송 끝나고 네.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학생들에게는 다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눈물 난다고 네. 방송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입니다.
1: 네.
0: 저도 눈물 나요.
1: 네. 어우.
0: 눈물 나요. 눈물 나요. 감동입니다.
1: 네. 세상에.
0: 진짜
1: 하나님 은혜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렇게, 와. 와.
2: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대요. 네.
0: 자, 7531번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지금요?
2: 대전이요.
0: 대전. 본인이 네. 지금 15년 방학생 맞으십니까?
2: 네.
0: 오래됐네요. 15년이면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2: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그냥 한 번씩 그냥 혼자 탔을 때 틀게 됐어요.
0: 그냥 우연히 채널에 잡혔어요?
2: 아니요. 그냥 93.3에 항상 틀어놓고 그냥 답답할 때 찬송 나올 때 듣고 찬송 하나 더
0: 원래 아셨군요. 대전극동 네. 방송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네. 알게 되셨어요?
2: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0: 교회 잘 다니실 때부터 원래 알고 계셨던 방송이군요.
2: 네.
0: 대전극동 방송이 또 오래됐잖아요.
2: 네.
0: 근데 15년 동안 또 방학하시면서 그래도 극동 방송은 가끔 들으셨군요.
2: 안 들었다가
0: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1: 네네.
2: 네.
0: 한두 달 전부터 듣다 보니까는 어떠세요 요즘 다시 듣게 되니까?
2: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크게 그냥 찬송 틀어놓는 거 정도.
0: 방학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2: 중간에 잠깐 해외 나가 있었고요 12년을.
0: 네네네.
1: 12년을.
2: 네.
0: 그리고 이제 딱 귀국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못 가고 계신 건가요?
2: 아니요, 안 갔었는데.
0: 네.
2: 최근에 저희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0: 예.
2: 계속 교회 나오라고 다녔었으면 하나님 한번 다시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0: 네네.
2: 조금 마음이 요동되고 얼마 전에 네. 영화를 봤어요.
0: 네.
2: 그냥 코믹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0: 네.
2: 신의학단을 보고서 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0: 그렇구나. 신의학단을 보셨구나.
2: 네,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때부터 그 동영상 한 번씩 들은 것
0: 네.
2: 같아요.
0: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들으면 세 개라도 좀 들으셨어요.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이 방송 이름이 새끼라거든요.
2: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0: 오늘 처음이세요?
1: 와.
0: 이 네. 방송이 우리 7531번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방학생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참 문자 잘 주셨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아까 전화 연결하는 거 들으셨죠? 좀 전에.
2: 네.
0: 이렇게
2: 네.
0: 선물 드리는데 그 선물 가운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저도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1: 유산균 인기가 많습니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좀 전에 그분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됐고 극동 방송을 듣게 됐는데 우리 7531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 듣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예?
2: 제가 금요일부터
0: 네.
2: 그냥 집 옆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0: 네네.
2: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
0: 예예.
2: 근데 금요일 날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만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0: 예.
2: 그러고 나서 그날 극동 방송을 또 틀게 됐는데.
0: 예.
2: 그날 제가 신의 악단에서 은혜의 찬송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분 그 찬송가에.
0: 예예.
2: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0: 그냥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고민을 길게 하면 15년에서 또 몇 년 늘어나요. 여기서 고민을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31번님 여기서 이제 끝내셔야 돼요. 저 함께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자,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우리 7531번님 일단 새벽 예배 시작하셨는데 이제 주일 예배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드리시고,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또 소식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1: 자, 제가 좀 빨리 좀 네. 끊었습니다. 또 전화를 드리겠고
2: 네.
1: 한 분 더 좀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2: 네.
1: 우리 대전에 계신 분.
2: 대전.
1: 대전에 계신 분, 그분 꼭 좀 하나님 네. 만났으면 좋겠고요.
2: 0636님.
1: 네.
2: 0636님.
1: 0636번님께 네. 전화를 드립니다. 1년 방학이네요, 이번.
2: 네.
1: 귀여운 방학.
2: 네, 빨리 돌아올 수 네. 있죠.
1: 빨리 어여와. 네. 빨리 시켜야 됩니다.
2: 네.
1: 고민하다가 15년 됐습니다. 아까 그분.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신호는 가는데 우리 0636번 님도 안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번만 네. 더 해 볼게요.
2: 네. 0636 님.
1: 0636번이 꼭 마지막에 네. 예, 전화를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신다.
2: 아.
1: 자, 아까 또 안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2: 네.
1: 자, 우리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2: 네.
1: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차 안에서 눈물 바다 됐대요.
2: 네.
1: 방금 대전에 계셨던 분도
2: 네.
1: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네. 머뭇머뭇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네. 하셨어요.
2: 네.
1: 자, 울산에서도 너무 감동이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극동방송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2: 네.
1: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2: 맞아요.
1: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네. 부르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예. 고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2: 얼굴도 예뻐요. 피디님이
1: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 피디님이 아시겠지만 글쎄요. 피디님 예.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얼굴도 예. 예쁘답니다.
1: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2: 네.
1: 정읍에서 작년에 새끼라 네. 통화 후에 다시 교회 출석해서 네. 잘 다니고 있대요.
2: 와.
1: 우리 3312번님
2: 너무 잘하고 계세요.
1: 다시 한번 꼭 좀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렇게 새끼라 통해서 다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1: 나도 바보같이 살래요라고 이 찬양 노아처럼
2: 네.
1: 순종하고 네. 살겠다고
2: 네.

0: 기분 우울한데 쭈쭈에 우쭈쭈 마이쭈에 빵 터졌다고 우울증 나아주실 하나님 8872번님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던 분들
1: 네
0: 우쭈쭈
1: 찌찌
0: 우쭈쭈 되면서 네. 노아처럼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1: 네.
0: 우리 꼭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1: 네.
0: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지금도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1: 네.
0: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1: 네.
0: 하나님이 손짓하고 계시니까
1: 네 노크하시죠.
0: 네. 아 나는 이거 교회 아 이렇지만 한번 노아처럼
1: 네.
0: 순종하면서
1: 네.
0: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네. 오늘 방송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0: 네.
1: 제가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0: 네. 네. 아까 마지막 그분이 이제 네. 은혜라는 찬양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 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

사용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중서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킷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

0: C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품에 안기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위협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어느 날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의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바다가 아닌 혼돈과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혼돈과 죽음의 근원이 종결되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종말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혼돈과 바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교제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는 이미 꺾였습니다. 이제는 혼돈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넘어져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 하여 낙심치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다시 힘차게 일어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가운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마이너 BWV 1043번의 1악장 비바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1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멘델스존이 젊은 시절 유럽 여행 중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밝고 생동감 있는 그런 인상들을 음악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로마와 또 나폴리의 아주 따뜻한 햇살, 또 거기서 느꼈던 그 축제의 분위기, 그리고 춤곡의 리듬,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833년 이 작품은 초연되었고, 어쩌면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교향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1악장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시작됩니다. 마치 경쾌한 그 이탈리아의 기상, 또 이탈리아의 그 느낌들이 이 악장에 고스란히 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악기의 굉장히 경쾌한 움직임, 또 목관악기의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만들어진 혼합 음색으로 만들어내는 투명한 음색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1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르토 2번 이 가운데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르토 2번의 사막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놀라우신 주의 은혜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이여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인생에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들이 있다고 하지요. 특별히 60대에서 이제 70대로 그런가 하면 80대 시니어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인생에는 우리 커다란 환절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봄에서 여름으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될 때 찬바람 혹은 기온과 환경이 바뀌면서 왜 몸살을 앓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 내면에도 그런가 하면 육체에도 묘한 통증, 그런가 하면 혼란스러움, 나도 나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우리 30, 40대처럼 펄펄 끓는 청춘 같은데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느새 우리 이제 우리 시청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우리 버스 혹은 지하철 탈 수 있는 시니어 패스를 받게 된 것이지요. 뿐이겠습니까? 거울에 그 거울 속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어떤 때보다 얼굴에 주름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 말로 닿을 수 없는 서글픔이라고 할까요? 낯설음과 같은 것이 마음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죠. 벌써 내가 이렇게나 나이가 들었나, 내가 이렇게나 얼굴이 늙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러 우리 70대 혹은 80대 여러 시니어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시니어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지요.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세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죠. 더욱이 우리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또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시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격동의 시간을 살았고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를 썼던 이 시간이 있었었죠. 그때 여기 계신 우리 70년대, 우리 70년 혹은 70살 혹은 80살의 시니어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 가족은 책임지겠다 이런 결기로 거친 세상 속에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배고픈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을 묵묵히 견뎌낸 것이죠. 불평이라기보다는 땀을 흘렸던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터뜨리기보다는 꾹꾹 참으면서 온몸으로 이 시대를 받아내고 또한 이 시대와 부딪혔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삶을 살았던 우리 시대가 바로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 시니어들이십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둥지를 떠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체력이 옛날 같지 않은 것 있지요. 한때는 강철과 같다 여겨졌던 나의 체력과 그리고 마음이 이제 어느새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위기가 찾아오지요.

위기의 시대, 이 위기의 시기를 가리켜서 노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 갈렙이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85세 노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연약하고 곤고한 이 시니어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에게 이 갈렙은 놀라운 도전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통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시니어 전성시대를 꿈꾸게 하는 한 사람, 바로 갈렙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노화를 넘어서서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니어 시대가 되고 나면 가장 뼈저리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몸의 변화일 것입니다. 저도 한 40, 한 중반쯤 돼서 이제 이 노환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60세 이 정도, 60대 전후가 되면 우리 건강의 지표에 여기저기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밤에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다리가 저리기도 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손과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 밖에 수면 장애로 혹은 또 오늘 저희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앉고 일어서는 거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짚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만성적인 피로가 찾아옵니다. 또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깜빡깜빡 잃어버리기도 하고 뭔가 머리가 불투명한 듯합니다. 이걸 브레인포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왜 당 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갑자기 당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몸의 체력도 기운도 한순간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몸의 변화로 인해서 심리, 마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울한 마음, 짜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젊은 사람들 옆에 서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어지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내가 그 옆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조차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 갈렙, 그가 보여주는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발할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성경은 85세를 말합니다. 갈렙은 85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요즘 우리 시대에도 사실 적지 않은 연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 몇백 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85세는 어떤 나이였을까요? 그때는 평균 연령이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 한 50세 정도, 요 정도가 우리 고령이라 불려졌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85세라고 하는 건 우리 노년 중에 노년인 것이지요. 역사에, 그리고 삶에, 그리고 무대에, 모든 무대에 다 내려놓아서 뒷자리에 앉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이 갈렙도 객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뼈마디도 쑤셨을 수 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허리도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85세라고 하는 나이, 연세는 우리의 신체의 호르몬과 여러 구성상 연약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나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갈렙은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여호수아 앞에 어깨를 쫙 펴고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자호를 토하는 것처럼 무언가 발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맞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고 있노라면 저 고백은 이 갈렙이 모세를 만났던 45년 전 40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하는 그 같은 것은 근육량이라든지 근력이 그때와 똑같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뼈대입니까? 네, 갈렙은 어디에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여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우리 죄송합니다, 노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 편견 이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모세를 만났던 그때에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가슴이 불타올랐던, 모세가 부탁했던 그때 그 심정이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과 마음이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겉모양은 아마 이 갈렙도 주름이 지고 머리는 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몸은 쇠하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저기 저 출애굽할 때 보았던 그 놀라운 야성, 믿음의 도전,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 전과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녹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선언을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는 것이지요. 하지만 매일같이 씁니다. 그리고 때마다 날카롭게 칼을 벼르는 것이지요. 이 칼은 우리 달아 없어지는 것이지 녹슬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날마다 뜨겁게 사용하는, 사용받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함께했던 라디오입니다. 우리 온오프 스위치를 켜면 소리가 나는 그 라디오. 그런데 우리 오랜 세월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겉표면은 좀 낡았습니다. 요즘처럼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파수 다이얼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볼륨 조정기도 조금 돌리면 치직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낡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라디오가 죽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온오프 스위치를 켜고 다이얼을 돌리면 그 다이얼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조금도 낡지 않은 이 아나운서들의 멘트, 노래, 그리고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있지요. 생생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낡았지만 여전히 생생한 라디오 기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 육신도 라디오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세월을 따라, 세월을 지내느라, 세월을 견뎌내느라 조금 얼굴에 주름도 생겼고 그리고 또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손도 옛만큼 민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그 마음, 그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 앞에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두십니까? 사람들의 세상의 소문, 정치의 어떠함의 이야기, 누군가의 뒷담화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주파수를 두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주파수를 두는 것입니다. 찬양 앞에 마음의 주파수를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생생한, 오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에 우리 주파수로 우리 결합되어지고 또 주님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한 어르신은, 이와 같은 시니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알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그와 같은 한 사람은 젊은이 곁에 서 있습니다. 젊은이 곁에 서 있을 때 노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 그리고 선배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시니어의 위기는 몸이 쇠하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영혼의 주파수를 하늘에게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이 들어감은 그렇다면 새로워지는 시간인 것이지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매일매일 찬양으로 더욱더 아주 영민한 더욱더 깊은 은혜의 칼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 벼루어져 가고 있는 은혜의 여정, 바로 그 여정인 것이지요. 두 번째, 영적인 배짱과 붙임성으로 무장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니아가 겪는 치명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에서 옵니다. 때로 시니어는 고립을 자초합니다. 평생의 일터에서 혹은 섬겼던 많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또한 은퇴하고 보니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만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만날 사람이 줄어드니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뼈저린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우리 시니어들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우리 고립시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 행여나 자식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 될까봐, 젊은 사람들 모임에 혹은 같이 있게 되면 주책이란 말 들을까봐, 이런 여러 마음들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기의 좁은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면 자존감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 그거 미안해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점점 홀로 있게 됩니다. 그때 영적 침체가 다가옵니다. 무기력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좀먹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섭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다 섭섭합니다. 알아두지 않는 세상 섭섭합니다. 자기에게 묻지 않는 사람들 섭섭합니다. 자기에게 왠지 가볍게 그냥 지나가듯 인사하는 사람조차도 섭섭합니다. 연락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섭섭하니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니 분노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누가 알아? 란 마음 듭니다.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외로움이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섭섭함이야말로 시니어들의 영혼을 좀먹는, 시니어들을 추락시키는, 시니어들을 끌어잡아내기는, 그리고 고립시키는, 그리고 스스로 고립하는,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을 이 갈렙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일생 동안 헌신했던, 누구보다도 뜨겁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갈렙은 어쩌면 대접받으면서 뒤에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85세의 나이가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12절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타인들의 평가, 세상들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 연세 든 것이 맞습니다. 체력도 조금 딸리고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나다, 연약한 게 나다, 하지만 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난 아직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원한다 라고 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배짱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연세가 들었지만, 나이가 있지만, 체력은 조금 딸리지만, 얼굴에 주름은 져 있지만, 그리고 걸음걸이가 빠르진 않지만, 여전한 배짱이 이 갈렙에게 있는 것이지요. 뒷짐지는 나이가 아니라 아직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갈렙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 바로 앞에 여기 동빈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바다에서 제일 안전한 바다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동빈항, 우리 내항인 것이죠. 여기에 많은 배가 정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박되어져 있는 그 배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수면 밑으로 따개비가 잔뜩 껴있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물을 던지고자 바다로 나가는 것 있지요. 누군가를 실어 오고 누군가를 실어 가기 위하여서 어딘가를 가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무언가 행할 때 그 배는 정박되어져 있는 배, 안전한 곳에 있는 기거하는 배가 아닌 오늘도 항해하는 배, 오늘도 쓰임받고 있는 배, 오늘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배, 그 배의 영광이 쇠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조금은 낡았습니다. 조금 작은 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세상의 아름다운 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불편한 것 보기 싫어서, 남들 눈치 보여서 내 방, 내 집, 안전한 항구에만 머문다면 작아지는 연약한 삶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침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청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기도 하고 또 안부를 여쭙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시니어들이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니어들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등을 한 번만 다독여 주신다면, 그리고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만 주신다면 여기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관계의 다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말 한번 붙여준 그분을 다음번 예배 올 때 찾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지? 나에게 부드러움을 주셨던 분, 격려해 주었던 분, 그 응원이 필요한 세대들이거든요. 그 응원들을 시니어가 우리 곁에서 해주는 것이요.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침성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여러 우리 또 시니어들 혹은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화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을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 그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노크하는 한 사람. 그래서 남들이 세상이 안 해주는 것, 찾아오지 않는 것,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의 시대가 아닌 찾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여기에 놀라운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 환영하는 한 분으로, 왜냐하면 마음을 나눠주었던 분이기에, 왜냐하면 응원해주는 분이기에, 여전히 젊은이의 어깨를 다독이는 분이기에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그곳은 환한 곳이 되어집니다. 두려워 떠는 곳이 아니라, 염려하여 젊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곳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속에 따뜻함, 응원을 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이것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어쩌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어머, 나에게 요청하셨어, 나에게 부탁하셨어. 그러면 그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한 가지를 돕고 작은 한 가지에 같이 마음 나누게 되죠. 그 순간 말씀드렸던 관계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다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더 행복한 교회로, 인생을 따뜻한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것이지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것 좀 도와줘란 말이 우리 교회가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에게 누구에게 요청할 때 이를 기쁨으로 응답하는 또 우리 젊은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니어 전성시대를 개척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세상에 나갈 배짱과 담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저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헤브론 산지라는 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실버타운이 아닙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이 열두 정탐꾼들이 우리 그곳을 탐방하다가 간담이 선을 했던 곳이죠. 왜냐하면 2미터가 넘는 거인들이 그 땅에 가득했던 곳이지요. 그 험지, 그 안악자손이 있는 곳,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그곳, 어쩌면 이스라엘의 최전방 전선, 그곳에 젊은 사람들을 꺼려하는 그곳에 누가 가겠다고요? 누가 앞장서겠다고요? 갈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서겠다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몇에요? 85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개척할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처럼 무언가 뜨겁게 무언가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여정 중에 도전의 자리를 만들어 두시라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도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에 바로 옆에 우리 포항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우리 어쩌면 찾지 않았던 시니어들이 우리 한번 가보시는 것이죠. 늘 읽던 책이 아닌 새로운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10분의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보시는 것입니다. 안 가던 길도 가보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도전에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제 목양실을 가장 많이 찾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최성을 가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우리 두세 번, 세네 번 이상 사무실에도 글을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를 좋아하시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장로님들 말합니다. 오늘 몇 보를 걸었다고. 오늘 아무도 나에게 전화해 주지 않아서 내가 죽도시장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근사하게 여겨집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내 걸음을 내가 매일같이 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의 장단지를 볼 때마다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도전의 자리를 만드시는 시니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오늘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이 위대한 도전이 성경의 스토리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교회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동탄에서의 개척의 시간에 우리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시니어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업하셨고 애써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쯤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시고 얼마 전까지 사업을 정리한다 하셨는데 어찌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동탄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일생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생활해 보니 저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해서 성전 개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기다려 주십시오. 이분이 반도체 분야에 우리나라의 넘버원의 개축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분의 이름이면 석학들이 그 밑에 붙어서 이 사업 같이 하자고 쪼르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직함이나 혹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이 놀라운 야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떵떵거리며 살 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더 높은 고지의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우리 머무는 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리고 오늘도 도전하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 갈렙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별명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도님을 향한 박수가 되어지지 아니할까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그리고 오늘 찾아오신 시니어들이 우리의 삶에 그 놀랍고 놀라운 그 박수와 영광이 있는 이와 같은 시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 이해되는 현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거느리시니 백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다면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며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송과 임승종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록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와 인내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요 다 상징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별, 일곱 별은 뭐냐면 일곱 교회의 지도자와 어떤 헌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곱 교회의 지도자, 헌신자, 사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본문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오른손. 성경에서요. 오른손은요. 어떤 권능.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주시죠. 권능과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니시며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죠. 이 시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우리 힘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죠. 오른손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시험들이 너무나 자주 많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해치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위태로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아,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정말 큰일 났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눈에 위태로워 보일 순 있지만 결코 우리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 예배당에 우리 성전에 거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이 지금 꽉 움켜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주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놔버릴 수 있어요. 왜? 우리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주님은요 그 움켜진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실 그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교회는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안전. 우리가 안전 좋아하잖아요. 안전.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내 인생을 꽉 쥐고 있을 땐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그때가 아니라 나를 꽉 쥐고 계신 그 주님의 손에 완전히 나를 맡겨드릴 때. 그때 안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내가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인생은요. 언제나 늘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교회였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 드리고 주어진 어떤 일과 사역에서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죠. 초대교회는 다 힘들었어요. 평안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시작한 일, 한 번 시작한 믿음이요 끝까지 해내고야 하는 많은 그런 인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버텼다라는 거예요. 견뎠다라는 거예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교회인 거죠.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에베소 교회는요 또 대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자들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이단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단이 끊임없이 생겨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이에요. 자칭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에베소 교회는요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오늘 6절 말씀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주님이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미워하면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서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뭐냐? 영지주의의 영지주의도 이단인데 그 이단인 영지주의의 또 다른 분파 또 다른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영은 중요한데 육체는요

0: 중요하지 않아요.
1: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상관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니까. 육체는 자기 멋대로 해도 돼요.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이론대로 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거룩거룩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좋으신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 저거 괜찮은데? 저렇게 살면 너무나 좋은데?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저렇게 살아볼까? 그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세상의 단물을 다 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당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을요 단호하게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니골라당,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건데 네가 저들을 몰아냈구나. 네가 저들을 싫어하는구나. 증오하는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안다. 다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반복해서 선언하고 계세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요. 세상에 에베소가 엄청난 화려한 도시입니다. 부유함과 화려함 속에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정말 혼자 외롭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들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자신들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타락하기 좋은 세상입니까? 니골라당 이대로 살아가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네가 정말 어렵게 신앙 지키고 어렵게 믿음 지키고 어렵게 진리 위에 서가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아무도 내 열심과 내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요 마음 서운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주님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격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를 안 하거나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낙심을 안 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역, 나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혼자 서글피 우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칭찬, 세상에서 받는 박수는요 기한이 짧아요. 짧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칭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못 받을지언정 사람들이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칭찬과 위로하심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어떤 역경,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질 본문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뭘 책망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건가. 이 말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그 기쁨, 그 내 안에서 막 들끓던 그 열정을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뭐냐,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행위는 남아있어요. 일과 사역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동일하게 해갖고 여전히 사명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기도 있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다 사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요,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된 교회예요. 진리로 무장해서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거짓된 이단 사이비, 아까 니골라당 나왔잖아요. 이단 사이비들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던 정말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로 무장된 교회, 그 진리와 비진리,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나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뭔가요? 복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죄에 찌들어가는 나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그 어떤 자격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열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그라져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뜨겁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뜨거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려서 갈 길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책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처방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방법,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하던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뜨겁던 교회가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무조건 봅니다. 그렇잖아요. 돌려보는 거예요. 왜 돌려봅니까?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영혼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영혼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기도가 형식적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언제부터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요처럼 들리기 시작했는지,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블랙박스를 틀어서 그 시점, 그 지점을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뭐냐?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그 결정적인 지점을 다시 찾아가고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나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그 처음 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결국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영혼의 블랙박스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았잖아요. 찾았으면 우물쭈물 대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뜨거움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같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냐면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행동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주님이요, 마지막 방법으로요,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움과 열정이 메마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 메마를 때는요, 그냥 그 감정이 다시 뜨거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알아서 내 감정이 바뀌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역으로 뭐예요? 행동과 실천을 통해 그 메마른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열정, 그 뜨거운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가 평생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찬양했잖아요.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다 있으신데, 지금은 그 고백이 다 사그라들고 다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설렘조차도 다 식어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설렜던 그때, 그 뜨거웠던 그때의 행위들, 그때의 행동들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다시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는 그 작은 움직임, 그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

0: 하셔야 돼요. 먼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냉랭해진 마음, 그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 차가운 마음이 얼마나 다시 뜨거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늘 주를 위해 수고했고요. 환난 중에도 날마다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까지 소유한 교회였어요. 엄청난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모든 사역이 완벽하고요, 시스템이 완전히 잘 갖춰진 거의 모범적인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시선은요 그들의 모습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뜨거운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도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늘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잖아요. 수고를 다하고 있지만 정말 정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잃어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이런 거 묻기 이전에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혼내시지 않잖아요. 그 세 번 배신했던 베드로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건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바라오기는요 이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눈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의 그 열심 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더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수고와 인내로 힘겹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써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인내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신다고요. 오직 주님은 단 하나,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수고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내로 버티려고도 하지 말고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춤추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디 바라옵기는요 수고와 인내를 넘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이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이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화요일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외워보고 있죠. 지난주에 여덟 번째 복까지 마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혼란에 빠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충격적인 선택을 하죠.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순교하게 됐죠. 당시 사람들은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로마 제국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적만 남았습니다. 반면 핍박받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리 퍼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오늘 점심에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요. 잠깐 이 차를 주차해놔도 차 안이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이렇게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차 안이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지금 밖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날씨는 또 어떤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내일부터 경북 지역 전역에 본격적인 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진대요. 서늘한 날씨, 좀 시원해질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기온이 내려가서 오늘보다는 덥지 않을 거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또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축복 완료하시면서 축복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생각나시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출석 체크 단어가 있다면 오 땡완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 자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또 새로운 출석 체크 받아보고 싶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그냥 보내셔도 되고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 체크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감사하신 분들, 찬양하신 분들, 말씀 읽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그리고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찬양이죠. 네, 지금 CCM ING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네, 오늘도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뒷자리 번호 7000번님께서요. 오감환, 오찬환 하시면서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날씨, 지금 날씨가 어떤지 메시지 남겨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일 흐리고 습해요.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땀이 많이 나요. 저는 화장대 서랍을 정리했어요. 노트도 버릴 거 챙기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종일 걸렸어요. 와, 그쵸. 지금 식사 준비하시면 불 앞에서 이 더운 날또 이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가족들을 위해 또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7000번님, 이 방송으로 조금 시원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또 뜨거워야 하지만 시원한 바람도 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셨다고요. 이게 사실 서랍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보다 보면, 아, 이거 뭔가 쓸 것도 같은데 하면서 정리가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 우리 7000번님께서는 좀 결단력 있게 실행하신 것 같습니다. 노트 버릴 것도 챙기시고, 또 버릴 것들 버리고, 비우는 것도 우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오프닝 때 비울 것들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챙겨보자 했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닝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7000번님, 오늘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출석 체크,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받고 있어요.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 7876번님, 찬양 신청하시면서요. 부서져야 하리 신청합니다. 제 마음이 부서져야 살것 같아. 신청하는데요.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석 체크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7876번님 오늘도 이렇게 찬양 신청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우리 7876번님의 이런 신청 찬양들은요. 모아서 제가 금요일 날 많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이뤄지는 이라서요.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찬환으로 남기신 신청 찬양들, 또 은혜 받은 찬양들 많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7876번님도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행복한 저녁을 만들 수 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석 체크 계속 올려주세요.

0: 달고 달디단
1: 바이블.
0: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볼까요? 이 시간은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고 또 찬양을 불러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말씀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0: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사모님?
2: 네.
0: 네, 일주일 동안 날씨가
2: 그렇죠.
0: 주말에 너무 덥지 않으셨나요?
2: 아, 깜짝 놀랐어요.
0: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5월 이렇게 캘린더를 보면서 5월 중순인데 맞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그렇죠. 정도로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2: 네네.
0: 네,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과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싱어분들도 모셨습니다. 우리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환영합니다, 여러분.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 네.
0: 저번 주에 네. 저번 주에 저희 너무 덥지 않았어요?
3: 맞아요.
0: 네, 우리 어린이들도 더 더웠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또 활동량이 많잖아요, 사모님.
2: 그렇

0: 그렇죠.
1: 네, 일주일 동안 좀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아리엘 양?
2: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을 조금 했는데요.
1: 네.
2: 그래도 운동을 해서 그런지 쌩쌩했어요.
1: 운동을 해서 쌩쌩했어요?
2: 네.
1: 운동하면 더위를 덜 타는 것 같아요?
2: 체력이 남는 것 같아요.
1: 아, 체력이 남아서 더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0: 아...
1: 어떤 운동하시나요, 우리 아리엘 양?
2: 저는 태권도를 하고요.
1: 네.
2: 그리고 학교에서도 육상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1: 학교에서 육상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 네.
1: 언제 나가요, 육상 대회?
2: 6월 1일이랑 6월 2일에 해요.
1: 6월 1일이랑 6월 2일.
2: 네.
1: 육상 대회면 어디서 이게 주최를 하는 걸까요?
0: 포항시 교육청. 주관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학교 대표로?
0: 그렇죠. 포항시에 있는 초등학교와 네. 중학교 학생들이 저기 실내 체육관인가? 어디죠?
1: 네네.
2: 야외 체육관에서.
1: 육상 대회 그러면 지금 계속 밖에서 연습해요?
2: 네.
1: 와.
0: 아침 일찍 갑니다. 그래서.
2: 너무 더워요.
1: 그 육상 대회 날도 그 밖에서 계속 달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맞아요.
0: 그렇죠.
1: 야, 우리 아리엘 양 너무 대단합니다. 이 더위에 학교를 위해서 또 학교에서 너무 잘하니까 뽑힌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예린 양은요? 예린 양은 혹시 육상 대회 같이 준비하고 있나요?
3: 네, 저는 이번에 장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1: 아니 우리 두 분 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야.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운동도 잘하네요.
0: 그러네요.
1: 학교 대표로 다들 뽑히신 거죠?
2: 네.
0: 그렇죠. 둘 다 다른 학교인데. 다른 학교인데 또 육상 대회를 같이 나가더라고요.
1: 아, 그럼 겨룰 수도 있네요, 학교끼리 대항전.
0: 그렇죠.
1: 전 어느 팀을 응원하면 될까요?
3: 둘 다 응원해 주세요.
1: 역시
2: 예린이랑은 다른 종목이어서
1: 아
2: 둘 다 응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문 현답을 이렇게
0: 지혜롭네요.
1: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예린 양도 너무 응원하고요. 장거리 하신다고요?
3: 네.
1: 장거리도 그럼 지금 계속 야외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3: 그러니까요.
1: 근데 내일은 또 비 오니까 야외에서 연습 못하겠네요, 여러분.
3: 그러겠죠?
2: 실내에서 해요.
1: 좀 비가 빨리 오길 바라야겠네요.
3: 많이 오면 좋겠어요.
1: 선생님 기 막으세요. 네, 이렇게 또 대단하네요. 노래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우리 6월 1, 2일에 육상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또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0: 부탁드립니다.
1: 네, 긴장하고 있나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긴장은 또 안 해요?
2: 아직은 괜찮아요.
1: 아직은 괜찮아요. 맞죠? 긴장할 필요 없어요.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또 거기서 주님께서 함께 밀어주실 겁니다.
0: 아멘.
1: 네, 우리 이렇게 또 일주일을 알차게 보낸 친구들과 사모님 모셨는데요. 이제 달고 달디던 바이블 지금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사모님, 저희가 저번 주까지
0: 네.
1: 외운 말씀이 있었어요.
0: 네.
1: 어디 말씀을 외웠죠?
0: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1: 네.
0: 말씀을 암송했고요.
1: 네. 한 달 이상.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
1: 팔복의 마지막 복까지 복습 퀴즈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0: 네.
1: 오늘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1절부터 10절을 함께 배우면서
0: 네.
1: 외우면서
0: 네.
1: 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 달 대장정을 해가지고
0: 그렇죠.
1: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불러보고 바로 복습 퀴즈를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0: 네.
1: 또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 테니까 지금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됐죠?
2: 네.

0: 아멘입니다. 아,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모님.
1: 아, 네네네. 신이 납니다.
0: 네, 너무 신이 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항상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분명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을 위해서 응원의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8570번님 오늘 감사 완료 오가만 하시면서 어린 두 천사가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홍PD님 반갑습니다 보내셨고요.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린 두 천사분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2312번님께서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 마늘 캐고 들어왔는데 진짜 엄청 더워요. 예린 양, 아리엘 양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더운가 봐요. 오늘 지금 저녁인데도 6시가 넘었는데도 덥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더운 날 또 마늘을 캐신 우리 2312번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예린 양과 아리엘 양은 육상 대회를 이 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2312번님께서 바로 응원해 주신다고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진짜 최종입니다. 찐찐찐 최종. 네. 그래서 최종으로 복습 퀴즈 마지막으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복습 퀴즈 사모님 출제해주세요.
1: 네, 지난주까지 암송했던 팔복 말씀 중에서 여덟 번째 등장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0: 여덟 번째면 마지막이겠죠?
1: 그렇죠.
0: 네, 저희가 방금도 불렀어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번은
1: 화평항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0: 2번은요?
1: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0: 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보기가 두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는데요. 마지막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에 위치한 복이 어떤 복인지 여러분들 댓글로 보내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 1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번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보내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로그인이 조금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샵 9030 이렇게 다섯 글자 작성하셔서 여기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번호가 샵 9030이에요. 팔복의 말씀 중에서 여덟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에 위치해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위치해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오픈

성경에서 로마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네, 화형에 처하고 이런 말씀들 네, 올려드렸는데요.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1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햇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햇빛이 가득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송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코너죠. 달고 달디단 바이블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선물 소개 방금 해드렸는데 한 가지 선물

0: 추억거리 더 있죠. 우리 포항 해도점 김종구 식맛치킨에서 네. 현장에서 드실 수 있는 치킨 교환권을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퀴즈. 지금 막 선물에 감탄을 하고 계시네요.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
1: 아, 네,
0: 여러분.
1: 저녁 시간이라.
0: 아, 그쵸. 지금 또 식사하셔야 되는데, 끝나고 더 맛있게,
1: 아,
0: 네,
1: 네.
0: 드시길 소망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저희가 복습 퀴즈 드렸습니다. 아, 질문을 지금 놓치신 분들도 계시네요. 7000번님, 저는 질문을 놓쳤어요. 대신 홍PD님과 효정 사모님, 그리고 아리엘, 예린 양, 모든 출연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질문 어떤 거였을까요, 사모님?
1: 네, 팔복 말씀 중에서 여덟 번째에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0: 네, 팔복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덟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1번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1: 네.
0: 여덟 번째 말씀이다. 2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정답이다. 였습니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지 지금 바로 찬양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 둘, 셋, 넷.

0: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1: 아멘.
0: 팔복의 전체 송 말씀
1: 그렇죠.
0: 찬양이 끝났죠.
1: 네.
0: 네, 오늘도 많은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7936번님, 2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답입니다. 2312번님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고요. 또 6744번님께서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면서 이제 또 30년간 남편으로부터 핍박받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받으셨는지 제가 네, 감히 넘겨짚을 순 없지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고 또 승리하셨다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 6744번님 너무나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도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 2171번님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75세 할배가 샬롬.
1: 아, 지난주에 그
0: 네, 지난주에도
1: 네, 그
0: 함께
1: 할머님이시네요.
0: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2171번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2767번님 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오답이 와가지고
1: 네.
0: 근데 아, 잘못 눌렀네요. 2번이요. 정답이십니다. 또 4312번님 2번이요. 정답이시고요. 또 1372번님 2번입니다. 아멘. 맞히셨습니다. 아, 모두가 다 정답을 맞히셨어요. 네. 오늘이 5월 19일이죠. 오, 우리 7936번님께서요. 오늘 22일 날은 제가 75번째 생일입니다. 와,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요. 오늘 75세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딱 동년배신가 봐요. 7936번님 정답이십니다. 그 우리 2171번님도 75세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연세가 오, 우리 7936번님도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생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7017번님께서 아, 정답은 아니시네요. 극동방송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출석체크 약자 궁금합니다. 오늘 아 오감 오늘도 감사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감사 완료가 오늘 오, 감사 완료해서 오감완이고요. 또 오늘 찬양 완료도 있고요. 오늘 말씀 완료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분들 또 찬양하신 분들 말씀 읽으신 분들 이렇게 출석체크 약자로 보내주시는데 우리 7017번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답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저희가 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해봤습니다. 두 분입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우리 6744번님 그리고 7936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또 생신이라고 하시니까 미리 생신 축하드리고요. 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0: 주시면 됩니다.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세요. 우리 6744번님, 7936번님 선물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요. 이어서 또 바로 새로운 말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드디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0절을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 말씀 저희가 외워보나요?
1: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바로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0: 네,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찬양으로 저희가 함께 듣고 올게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찬양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사모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저희가 거룩한 부담감, 또 그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잘 새겨야겠다. 그리고 이, 아까도 나왔지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네요. 지금까지는 약간 음원에 어린이들 목소리로 많이 이 찬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성인 남성분께서 찬양을 부르셨네요.
1: 또 가사가 가사인
0: 네,
1: 만큼
0: 말씀이.
1: 아이들이 고백해도 참 좋겠지만
0: 네.
1: 또 저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참 위로도 되면서
0: 네.
1: 또 저의 삶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또 고난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0: 네.
1: 묵상하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시니까
0: 아멘.
1: 거기에 좀
0: 아멘.
1: 힘을 싣고 싶어서
0: 네.
1: 또 이렇게 귀한 싱어분에게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죠.
0: 이또 작곡의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이 말씀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0: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리엘 양이 11절 말씀 읽고요. 예린 양이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아리엘 양이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부터 읽어주세요.
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2: 아멘.
0: 아멘. 네, 사모님 오늘은 팔복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박해에 관한 것인
0: 네.
2: 거예요. 팔복의 말씀과 박해에 대한 말씀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0: 네, 팔복에 저희가 복습 퀴즈에서도 드렸는데요. 마지막 복이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
2: 네, 맞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강조가 다시 한번 이어진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0: 네.
2: 또한 팔복의 말씀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0: 네.
2: 이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0: 아멘.
2: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또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2: 아멘.
0: 말씀하셨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2: 아멘.
0: 하셨습니다. 네, 정말 사모님 이 말씀이 위로고 또 저희에게 격려네요. 이렇게 또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꼭대기층에 간다고 하잖아요. 순교하는 분들의 또 순교도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의 성전, 이 집을 아름답게 짓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제가 이 곡을 쓰면서
0: 네.
2: 보통은 저희가 왜 팔복까지만 많이 설교에서도 듣고, 네,
0: 맞아요.
2: 거기까지만 보통 묵상을 하고 끝이 나거든요.
0: 네.
2: 그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이 곡을 이제 써야 되는 과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뭘까 하고 참 묵상을 많이 하고, 네,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묵상을 참 많이 했었는데,
0: 네.
2: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됐던,
0: 네.
2: 그리고 위로가 됐던,
0: 네.
2: 저는 또, 남편이 목회자니까 목회자로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 가운데 이 찬양을 직접 작곡을 하신 건데
2: 맞아요.
0: 저희도 진짜 8부까지는 굉장히 설교를 많이 그래도
2: 그쵸.
0: 들었었는데 마태복음 5장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 같아요.
2: 저도
0: 네.
2: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또 숨어 있었구나.
0: 네.
2: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0: 네.
2: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라. 너희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 안다.
0: 아멘.
2: 너희 선지자들도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0: 네.
2: 너희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기뻐해라.
0: 아멘.
2: 너희들 이미 복을 받지 않았느냐.
0: 아멘.
2: 이런 말씀을 참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찬양할 때마다 사실 저는 닭살이 이렇게 음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가사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0: 아멘입니다.
2: 말씀의 힘이.
0: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또 울컥하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새롭게 또 암송 찬양, 말씀 찬양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도 청취하시면서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 처음부터 좀 알려주세요.
2: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에도 묵상하시고 익숙해지시면 금방 또 암송하면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멘.

0: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분명 위로받는 또 하나님의 이 격려의 메시지를 위로로 받는 방송가족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찬양 받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샵 9030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가 찬양으로 익혀보고 있는데요. 이 찬양도 분명 1절에서 10절처럼 익숙해지겠죠, 사모님?
1: 아, 그럼요.
0: 네, 계속 부르다 보면, 계속 부르다 보면
1: 네.
0: 한번더 불러볼까요?
1: 네, 좋죠.
0: 네.
1: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쭉 연결해서
0: 네.
1: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찬양으로 익혀보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 아멘.
0: 아멘. 사모님, 저희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0: 함께 찬양으로 익혀보고 또 더 네.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한 주만 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0: 네.
1: 네. 네 또 두 주를 똑같은 찬양과 구절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찬양으로 말씀을 익혔다면 다음 주에도 찬양으로 익히면서 어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조금 더 풀어나가는 시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오늘도 저희 복습 퀴즈 준비됐죠?
2: 네.
0: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퀴즈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의 퀴즈 설명해 주세요, 사모님.
1: 네,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보면 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과 연관된 간구가 등장합니다.
0: 네.
1: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과 악한 말을 듣게 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0: 네.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럼 그 내용이겠네요.
1: 네.
0: 1번은요.
1: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0: 2번은요
1: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0: 아, 네, 보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과 연관된 간구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1: 네.
0: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과 또 악한 말을 듣게 될지라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1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2번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이 두 가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지금 아시는 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2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게 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하죠.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오늘의 퀴즈 정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퀴즈 정답자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방송 후에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548번님 정답이시고요. 또 7000번님 정답이십니다. 1372번님도 정답, 8929번님도 정답이세요.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한 분께 꼭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이 찬양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부르죠?
1: 네, 한번더 똑같이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요.
1: 네.
0: 말씀 찬양 준비해 오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0: 지금까지 큰숲기호의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하는 일이란 뜻이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일, 곧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려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수고를 해야겠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기도 응답받을 것에 대한 소망, 주 안에서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잘 표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남들 앞에 궁색해 보이는 것은 싫어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갖추고 싶어 하지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본질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과 생각들로 분주하시다면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하다가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가진 자를 보고 부러워하다가도 물질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다가도 생각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생각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차이는 남을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느냐 하는 것으로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삶이 습관이 되려면 작은 생활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훈훈한 공기를 만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승리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어버이날 또 이 어버이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곁에 부모님을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뭉클함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수고는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항상 먼저 내어주셨고 자신의 괴로움과 외로움은 뒤로 감추면서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그 인생을 자녀된 우리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셨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고 또 그 감사에는 늘 눈물이 따라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마음이 복잡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있을 것이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지 못한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희생을 떠올리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그저 부모님께 잘합시다 끝 이렇게 그냥 설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부모 공경은 감정이 좋을 때만 행하는 인간적인 효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며 그 순종은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때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내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근거가 무엇인지, 부모 공경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왜 오늘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덕목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신앙의 질서로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옛날 이야기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지고 관계의 방식도 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문화적인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 심어두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의 관계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순종은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에게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며 돌보는 그러한 공경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부모의 모든 결정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존귀하게 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인간적인 정의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늘 나를 만족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부모의 모든 말과 요구를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거나 죄에 동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폭력과 학대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악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에 꼭 들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잘해주셨을 때만 하는 그런 보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근거를 부모의 완전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출발도 부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누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계산하지만은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다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나 고난 없이 오래 산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때로는 쉽지 않고 또 눈물이 따를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께 충분히 잘해드리지 못했다라는 후에 멀어진 관계에 대한 아픔, 또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로 세우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사랑과 공경으로, 떠나보낸 부모님께는 감사의 기억으로, 관계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 안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은 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경은 반드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마음의 존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말투로, 부모님의 형편과 건강을 살피는 관심으로, 또 부모님께 기꺼이 드리는 시간으로, 또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는 기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늘 내 편인 것 같고, 늘 기다려주실 것 같고,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표현

저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마음속 생각만으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공경은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은 전해져야 되며 감사는 부모님의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비싼 선물보다는 고맙습니다.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형편된 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더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 한마디를 오래 붙들고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거창한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작은 관심, 작은 표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말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말하는 태도에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져 있다면 그것은 공경의 태도와는 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은요, 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느려질 수도 있고요. 생각과 방식이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 지점에서 공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약해지시고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실 때에도 여전히 존중하며 기다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드러나는 참된 공경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더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걷는 것도, 배우는 것도, 철드는 것도 늦었던 우리를 부모님은 끝까지 붙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가르치시고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이 약해지셨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너는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경은 때로는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부모님 찾아뵙는 일, 안부를 엿주는 일, 필요를 살피는 일, 곁에 있어드리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같은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처가 깊은 관계에는 지혜로운 거리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미움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회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의 마음은 가능한 것을 찾습니다. 짧은 전화라도 또 안부라도 엽죽고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면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로 기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가족과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기억 속에서 드리는 공경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투와 시간과 관심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이러한 공경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함 대신에 따뜻함으로, 짜증 대신에 존중으로, 습관적인 거리감 대신에 사랑과 관심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의 공경은 후회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파지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감사는 너무 쉽게 다음으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감사도 공경도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에 집사람과 함께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들렸던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것이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속에만 남아있다는 것이 참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드리고 떠나보내고 나면은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문득 약해지신 목소리와 느려지신 걸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 내가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교훈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사랑은 미루면 늦어질 수 있고 감사는 미루면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효도입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또 안부 한마디 엿주는 것,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꼭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왜 마음엔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부모를 생각하는 일이 감사보다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원망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 관계라면은 사랑과 공경으로 나아가고 지혜로운 거리가 필요한 관계라면은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와 회복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에서 공경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덮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상처 안에 그대로 멈추게 있지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회복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기도하며 바른 태도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분들에게 이 말씀이 더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지요. 부모님을 떠나고 나면은요, 떠나보내고 나면은 감사도 남고 그리움도 남고 후회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직접 해드릴 것이 없다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 그 수고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감사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어나가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 속에서 드리는 공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시고, 늦기 전에 감사하시고, 늦기 전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사랑을 표현할 때 공경은 단순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공경은 거창한 그런 결심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말과 태도,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익숙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지 않고 오늘의 순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관계의 아픔이 남아

0: 있는 분들은 주 안에서 마음과 태도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바쁘다고 미뤄두었던 방문, 또 부모님을 위해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순종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모님의 얼굴을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마음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마음을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국에 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와 주나목,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노래한 주님 여기 계심으로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해서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그 이름.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또 신청곡과 기도 제목들 다양한 이야기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41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지선 전사님 찐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내일 면접 앞두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사명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지금쯤 또 면접도 이미 마치셨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사명 함께 들으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찬미가 찬양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 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이미 기이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디사이플즈의 내 이름 아시죠?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가 참 하찮고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찬양 이어집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비용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46번님, 션디 반가워요 인사해 주셨고요. 션디님, 할렐루야 샬롬. 내일 일은 난 몰라.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작은 딸을 위해 신청합니다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시 뒤에 들려드릴게요. 0473님, 오늘도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양보호사 수업을 받다 보니 우리 인체가 참 신기하다는 것을 느끼네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어찌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네요라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것은 절대 사람이 만든 것일 수 없다. 사람의 이해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 이 저녁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9801번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동료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갑자기 입원해서 5주간 치료를 받고 1차 치료 경과를 보기 위한 골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치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친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검사의 결과 그리고 치료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릴게요.

김도현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8장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땅이 나뉘어지고 공급되는가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았고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좀 뛰어서 19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므온의 분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볼 수가 있어요. 19장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호수아서 19장 9절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족속은 왕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종교적, 정치적, 그러니까 민족의 어찌 보면 좀 수도가 세워질 것인데, 그 수도는 뭐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될 것이죠. 그 수도를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할당된 그 땅은 필요 이상으로 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쪽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19장으로 들어와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이런 지파의 분깃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땅을 이제 분깃으로 받게 되고요. 이사갈 그 지파의 그 기업은 서쪽으로, 땅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그쪽부터 갈릴리 바다 남부까지 이렇게 쭉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북쪽으로부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그 해변 지역도 이 이사갈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동편 상하류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 지파의 그 영토는 베냐민 지파와 지중해 사이에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 지파 사람들의 그 일부가 북쪽으로 내려와서 납달리의 그 북부 지역 근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분깃이 그 1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쭉 지정이 되고 또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얻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땅과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파에게 특정한 지역을 나누어 주신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그들의 소유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곧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생활의 비밀도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가끔 혼자 지낼 수 있는 그 광야로 모든 사람을 뭐라 그럴까 좀 떠나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소망이라고 할수 있을 터인데요. 종종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할 그런 필요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라면 이처럼 잠시 사람들을 떠나서 이렇게 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뭐다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19장 뒤쪽을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한 분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이렇게 19장까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그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을 나름대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너 골라라, 마음대로 선택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맨 나중에 사람들이 다 택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지역은 나름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땅 이름이 뭐라고요? 딤낫 세라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실로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뭐 황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그 지역 조건이 나쁜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굽 땅으로부터 돌아오던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뭐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살 길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나에게 우선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깨닫듯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거라고요. 정말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땅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황무지가 변화해서 옥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믿었던 것 아니겠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성품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분깃으로 보잘것없고 황무한 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었던 그러한 사실인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아무런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드려보고 싶고, 뭐 목회자들을 잘 대접해라, 뭐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것도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은 것 갖고 싶고, 그렇듯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주 안에서 이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대접하고 또 도와드리고 후원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찾아볼 수가 있네요. 목사로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9장에서 보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한번더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이 20장에서 한번더 명령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서서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 또 출애굽기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많은 지파들과 여러 원시 민족들이 이처럼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것은 참 성경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도피성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지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처소 아니겠어요? 매기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미국의 하와이 섬들 가운데 커다란 섬이 그 커다란 섬의 그 코낫 해변이 있대요. 거기에 이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기독교가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각 부족들이 서로 죽이고 또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먼 옛날에 사용되었던 곳이라는 거죠. 이 도피성은 오늘날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맨 처음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사람이 괴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대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도피성에 관한 상세한 규례들이 민수기 35장 그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잘 주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35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각 지파들이 분깃을 나누어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20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하나는 부주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살인자들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만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들을 즉시 처형해 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그리고 그 죽는 가운데 상당히 억울한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경찰이 그 이제 총을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헌법 21조에 있는데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총을 쏘거나 이래 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막 벌을 내리고 그런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부지중에 죽인 것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그 범인은 보호를 받아야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던 두 사람에 대한 실례가 나오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다른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런 건데, 이렇게 피살된 사람의 형제가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내 형제를 죽인 줄 압니다. 나도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만일 도피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형제들에 의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0: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보면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그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확보된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있습니까? 온 세상에 그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죄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도피처를 또 도피성을 제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다 유대인들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실로 로마인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잘못된 전가하는 것, 그것은 쓸데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입장에 있으며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에서 유대인 형제들의 행한 두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모든 인류에게 그 책임과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도피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면, 너희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은 얼마나 굳센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피난처이신 예수께 도피한 우리에게 이미 말씀 위에 또 무슨 말씀이 필요하리요 라는 그런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도피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분명한 안전한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서 21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이것

것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피성, 2번 재판소.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갈렙이 받았던 땅, 2번 헤브론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과자로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다케다 회장은 최고의 다마고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정 수 이상 반복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뱉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넣자 몇 분 안에 죽어버리고 웃을 때 나오는 숨을 넣은 봉지에서는 모기가 훨씬 오래 산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케다 회장이 예상한 적중에서 과자 판매가 많이 늘고 직원들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다케다 회장은 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회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평화와 나음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Jesus Paid It All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이 새롭게 하신 그 삶 안에 머물면 됩니다.

세곡 들려 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누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들려 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의 Greatness, Charity Gale의 Living in the Overflow, 이스라엘 휴튼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늘 전전긍긍하는 편입니다. 즉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뭔가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더잘 해내야 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성경을 딱 펼치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쓰고 걱정해왔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희한하게도 그 순간 딱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도하게 되고,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히스트리의 오 예수 나의 주, 그리고 히어 라운드 월십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을 하찮고 진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하던 한 크리스천이 말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사랑이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말한 사랑의 기술의 저자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는 12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12세기에도 그 먼 옛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손인경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자들아였고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1위는 4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자인지, 그러하기에 저도 주변에 계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찬양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문자는 저에게도 힘을 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예요. 사랑은 언제나.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19회 복음성화 경연대회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김동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구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비어있을 때 더 진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고 삶의 곳간이 비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느낌이 아닌 결단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고백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 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맞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대신 주를 찬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부열찬송 메들리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해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In Christ Alone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힘이 되기도 하고 높은 권력 또 지위의 명예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리력으로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땅의 크기라든지 부의 크기들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말을 했지만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의 대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또는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남북한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뉘면 나뉠수록 힘은 더 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또 더 큰 힘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강한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전해드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내가 힘이 부족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또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거고요. 또 힘의 불균형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도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남을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북한 사이에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악은 무너져야 되지요. 그리고 악한 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사용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큰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 힘들을 잘 활용하고 또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죠. AM 1188kHz 또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과 또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능형 손 전화기를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FEB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또는 FEBC라고 되어 있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또 실시간 들으시고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당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응원의 메시지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 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0: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 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 여자축구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 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1: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 클럽 대항전이고요. 내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1: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1: 예. 자, 북한 선수단이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1: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1: 네.
2: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 예.
2: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2: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2: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내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 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네.
2: 또 민화협은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 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2: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 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1: 예.
2: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 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2: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 팀이 방남한다는 것.

0: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0: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향 결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지리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간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 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풀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 내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내 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 내 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 내 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축구 시합에 북한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실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후 이란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핵 문제가 다시 주요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도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모스크바 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한 남북클럽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단속과 자산 몰수에 대한 불안으로 현금 대신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일부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팀 회의를 열고 제한적 타격을 포함한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종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 외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는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과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 세력으로 표현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공식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다시 공동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이란 전쟁과 함께 주요 안보 현안으로 함께 거론됐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양국 모두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모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일부 참모들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가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수 있다고 언급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드론이 81대가 격추됐지만 일부가 도심에 떨어져 3명이 숨졌고 고층 아파트와 기반 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의 정유시설과 송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이 5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바 공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추진되던 종전 협상이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양측은 최근 다시 대규모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휴전을 둘러싼 갈등 이후 양국의 군사 충돌은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7일 밤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한 점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양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에 충실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며 가능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인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등 35명 규모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처음이며,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선수단은 검은색 단복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현장에서는 실향민단체와 시민단체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수원을 머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남북 클럽 맞대결은 예매 시작 12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현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고급 아파트를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돈주들이 고급 아파트의 위아래층을 동시에 사들인 뒤 내부 계단을 설치해 복층 구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건설 경험이 있는 제대 군인 노력조가 맡고 있으며, 중국식 복층 주거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주들 사이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경우 당국 단속에 걸려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층형으로 개조된 고급 주택의 시세는 중국 돈 100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예술 소조에 등록시키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원에서 빠진 학생들은 성악과 화술, 손풍금과 기타, 장구 등 다양한 예능 교육을 개인 교습 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교육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 분야 사교육 열풍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피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예능 기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양덕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강계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4도, 강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0: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가 17도, 낮 최고 기온은 신계 23도, 개성 22도, 해주 2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해산, 풍산, 원산, 고성,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 18도, 해산 9도, 풍산 6도로 전망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4도, 원산 20도, 풍산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잿빛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청진과 운기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운기 16도, 청진 13도, 무산 6도, 낮 최고 기온은 운기 23도, 청진 22도, 무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20일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마음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복음 통일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또 힘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땅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땅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지하교회도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은 결과를 다 아는 뒤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어 주셨죠. 하루하루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걸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걷는 순종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순종의 걸음으로 인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새벽 시간 주님과 동행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이 새벽 시간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올려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올리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

어두움의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올려드릴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 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을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김은희의 자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또 두 번째로 만나는 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어떻게 북한 땅을 떠나게 되셨고 중국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때에 들었던 찬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1: 네.
0: 선생님께서 북한 땅을 그렇게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도 10여 년 동안 지내셨던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맺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 때는 그 장사를 하다 나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남편이 술주정으로 그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리가대학 졸업생이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혹시 결함이고 술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한번 가정을 잃으면 그거 파괴하고, 파괴는 못해요. 그 리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술 마시는 그거 하나만 고치면 우리는 이롭겠다 하고, 시리 제가 10년 동안 자식 버릴 수 없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남편을 어떻게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핍박으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나오는 그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네 집도 가 있으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그게 다 부시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우지하고 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국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가서 살수 있나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걸 뭐 따지고 그거 북한에서 그 있을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신분증 없이 조마조마 나를 보내다가 결국 이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그 로상에서 우리 블로커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블로커에게 문의 하나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아무 조건도 없고 이런 아무 그 우리를 구조 돈한푼 들이지 않고 그 길을 그 안전하게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0: 거예요.
1: 비용을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으니까.
0: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전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그 사연을 모두 들어보고 모두 가슴이 아파서 우리 북한 이민들을 구원하려고 그 블로그가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있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럴 때도 우리 남편의 핍박이 거기 싫어서 우리 형제들도 나를 이민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진짜 나는 어디도 의지할 곳이 없다.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마지막에는 죽을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이걸 제가 피부로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제가 저와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남편한테도 마지막에는 뒤통수 맞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형제들도 나를 감싸지 못해서 제가 이 한몸 의지할 데 없어서 중국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한국에 오게 오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도 믿을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모든 내가 괴로움도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하나님만을 믿고 또 지난 눈물의 여정 가운데 그 무엇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따뜻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파를 타고 북녘 땅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북한에서도 분명 선생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꼭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사실 선생님의 이런 지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잖아요.
0: 네.
1: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1: 네. 우리 북녘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0: 네.
1: 그분들에게 그러면 지난날의 선생님의 모습, 지난날의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지난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삶을 위한 속에서 저만 알고 제가 살기 위해서 그저 오직 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운제 모르는 지운 모르고 지운제 그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운제가 얼마나 많고 그 작은 죄도 그게 다 우리의 죄고 그렇게 그런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허물 있는 우리들도 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0: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과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은혜를 받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 주고 싶다는 이런 한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이민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독재 정치하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 나는 지금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1: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걸어온 길, 복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도 북녘, 중국, 북한, 또 고향 함경도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싹이 움튼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김은혜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정착하고 나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8개월 차 함경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남과 북 가운데 이루어가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 함경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고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를 꿈꾸는 김은혜 자매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지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5월 20일 수요일 오늘 하루를 위해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

0: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이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을 연구했던 스미스가 한 말은 저거예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보이는 삶을 통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이 분명 말은 정직을 강조하는데 은근슬쩍 불의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청년들은 위선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좀 유선자다운 모습이 있다. 대부분은 어른들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사랑사랑 말하면서 뒤에서는 혐오하는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냉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0: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 자녀지 알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주 키워봐도 어린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러나는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 그러면 나도 신앙 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러는 거 보면 뭐 내가 평생 뭐 목숨 걸고 뭐 해야 될 신앙 생활은 아니네 하고 그런 결정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원인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고백은 저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았고 돈거래도 많으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을 때에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타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 보십시오.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데, 저 유행어의 뜻은 뭐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음탕하게 살아간다. 그 의미를 뜻하는 그 은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신전 봉사하는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일했던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외에도요, 거기에는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신전은 로마 제국 그 누군가를 신으로 삼고 신전을 만들고, 신전은 저 멀리 이집트에 있는 이시스 신까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한마디로 우상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고린도 도시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완금만능주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뺀질뺀질해요. 그러면 감사 소리가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가요. 실은 이 고린도에도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던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철학하고 수사학, 말 잘하는 수사학, 그거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2: 그리스도.

다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당짓고 그럴 때 저절로 돼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 가지라 그러면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자식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울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많은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한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해도 머릿속에 언변이 있구나. 지식이 참 많다. 그리고는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유행 풍족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갈등 겪고 예배도 무질서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속을 팍팍 긁어놓고 있어요.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식이 살았으니까 그 팍팍 긁을 거 아니에요. 감사 건수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라 그래놓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건 도대체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모님, 조부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거 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싶다면, 신앙전승 열매 맺고 싶다면 다른 데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요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 신학교의 청년사역연구소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저건 책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운동 슬로건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운동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그렇답니다. 신앙생활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하고 싶어 한대요. 왜? 깊이가 없는 것에 목숨 걸기 싫으니까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 청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는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 제도에 익숙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고개를 젓고, 아, 이건 롱런하지, 내가 함께 더불어 할 것은 아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알아요? 여기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권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열쇠 주시는 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그 이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부터 또 신앙 얘기가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얘기만 막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인지 세상 유행 풍조 선조는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 마귀와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전쟁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했다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뭐로 전쟁합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누굽니까? 어둠의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냥 싸우라고만 싸웁니다. 그러기 전에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가 뭔 줄 알아요?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 돌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명분이건 정죄하기 바쁘고 그러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섰는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편에 섰다는 열매는 뭔 줄 알아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굳이 짓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 말로 고린도교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죄하는 거 있나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건수만 있으면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목숨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무서워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무적행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탄의 하수인들도 남 죽이고 남 괴롭히는 쪽으로 목숨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내내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항시 마귀 하수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그게 정의야.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나 보세요. 손가락질했던 암논보다 더 큰 죄인이 압살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내 과부 만들어 놓고 자식들 고아 만들어 놓고 집안은 패괴망신이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사탄의 하수꾼인 말 재주 좋은 그 지혜자 아이도벨이 못된 짓 하는데 농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내 의로운 척하면서 내 눈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명분 내세우면서 막 정죄하고 저러니까는 뭐 부부간에도 정죄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도 막 손가락질하고 저러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도 그런 술수에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건 생활 신경 써야 돼요. 경건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사탄과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면

0: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슬쩍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는지 몰라도 볼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 사랑은 이용거리였구만. 또 공의 열매는 화평임에도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정의를 말하면서 시간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잖아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지만 나중에 질서 안 지키고 윤리성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청년들이나 초신자들은 나중에 아유 내가 속았네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과
1: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라.
0: 여러분 청년들이나 초신자들 보고 나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볼 때에 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저분은 진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은 책망할 거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완벽한 걸 기대하냐?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100명은 아니요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니까요. 초신자들도 다 한다니까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도 저분도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 기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듬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떠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하 저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다듬어 주는 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모든 것 챙겨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정보를 더 많이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사를 결정하고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저 말씀 붙들고 그럴수록 성도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실종되니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다가 그런 꼴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정이건 교회건 책망받을 것을 최소화시키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견고케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기서 마지막 그 견고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견고하게 섰고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0: 추앙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는 견고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백수십 년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는 틀을 마련하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욥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시련 전보다 갑절의 복을 입는 인생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이런저런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뒤에 태양이 가리지고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평안남도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북도가 10에서 40mm의 비가, 함경북도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 목포가 19도, 부산과 여수가 18도, 평양과 강릉, 포항과 대구, 대전이 17도, 개성과 춘천이 16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의주가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 광주와 목포, 대전, 제주가 23도, 평양과 서울, 부산과 대구, 여수가 21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0도, 포항과 대전, 청진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서해 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다가 5부터 2m까지 올라가고,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3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밑거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이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바로 서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넉넉할 것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치고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가며 수도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모두가 사랑임을 나는 매일 새롭게 깨닫는다라고 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사랑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삼아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법정인 다툼과 소송이 꽤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시대에는 이 명예 수치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망가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소송과 또 이제 이 불명예에 대한 항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제 100% 다 완전한 사람만이 모인 게 아니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100% 다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죠. 성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지만 정말 성숙한 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신실하게 나오는 분이 한동안 열심히 나왔죠. 그래서 이 다른 성도님이 아, 저분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참 신실하다. 그 참 신실한데 와가지고 어느 날 성도한테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달라. 신실하니까 내가 금방 갚겠다. 새벽에 나오니까 갚겠지 하고 빌려줬더래요. 그게 빌려줘서 이제 바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빌려줬는데 바로 갚겠다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 안 갚냐. 아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계속 참다 참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더니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의 믿음이 가서 이런 일을 이제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요청을 할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이때 이것이 괜찮은지,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덥석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는 이런 교회 안 나온다. 나가고, 나중에 본인도 나중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또 나가고. 결국은 다. 그는 이제 물론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액수가 크거나 어려울 때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고발해버릴 때도 있죠. 법적인 검토, 막 소장 날라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사도 바울 귀에, 아, 교회가 너무 자꾸 갈등이 있다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자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오늘은 김 집사가 법정 소송한다고 교회 안에는 비 집사와 다투니까 승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C 집사가 D 집사 성사한다고 또막그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 날은 A 권사와 B 안수 집사가 또 성사한다고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네 목장에서 기도 부탁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더라는 것이죠. 1절에 너희 중에 이제 교회 교인 중이죠.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자, 여기서 구태여,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거죠. 왜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자, 불의하다라는 건 직역을 하면 의가 없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디코스.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람들. 여기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자, 성도 앞에서 한다라는 건 뭐냐? 교회의 판단과 권고를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을 초래할 때 교회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단계는 뭐냐? 1단계.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하고만.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돌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그래. 미안하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 옳은 곳으로 인도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얻은 건데, 16절에, 그래, 말은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가면 한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거는 그 상황을 본 정확한 증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말하는 곳곳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 빨리 바꿔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신관계를 따지고 변화가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대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때는 출교 당하는 거죠. 출교.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겨나가는 아주 심한 중범죄, 버리고, 이제 여기서 회개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돌아올 때, 교회는 그 다음에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출교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출교로.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제도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높은 삶의 기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함의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아, 이 세상도 거룩하게 사는 너희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사는 걸 알고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 이 사람이 돈 5만 원안 갚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전에 내 볼펜 가지고 갔는데 안 돌려줘요. 여차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도는 천사들.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성도의 씨름은 세상의 갈등보다 더 위에 있는 고차원의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만 히브리서로 가시면 1장 14절에 353쪽 신약성경 이렇게 접고선 353쪽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섬김을 받으며 가는데 이런 천사보다 위에 있는 특권을 갖고 오히려 천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냐?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일은 어떻겠느냐?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4절에 그런즉 고린도전서 6장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들이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데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에서 좀 빨리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쓰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볼펜 하나 안 가져갔어요. 고발해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는 겁니다. 아이, 저희들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아이, 볼펜 한 자료 갖고 싸우네. 5만 원 갖고 싸우네.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발해. 나를 고발하면 너 가만히 안 된다. 그래? 나도 그럼. 피차 맞고서 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것 자체가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죠. 세상 법정 앞에.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억울해서 못 참는다 하고 막 덤벼드는데 아이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아 이건 충격이죠 어떻게 억울하게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40절에 너를 고발해

가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짓까지 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이고 이거 이 오른뺨을 맞고서는 막 흥분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너도 한 대 맞으라고 이제 덤벼드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야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갈등지수가 극에 달한 이 나라 가운데는 웬만하면 이제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말로만 조용히 하면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천히 완면 몰수하고.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이제 세상관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 성도와의 관계와 갈등은 결국은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 교회 전체의 거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불의를 행하고 8절에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서로를 정당화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소송으로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에 짓밟히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원수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은 교회에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소송도 그렇죠. 이 특별히 이제 유산 문제를 갖고 많이 싸웁니다. 네가 5천만 원을 더 갔냐? 내가 5천만 원을 더 갔냐? 네가 1억을 더 갔냐? 내가 1억을 더 갔냐? 막 싸우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간은 다시는 보지 않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유산 같은 경우도 차라리 내가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내가 차라리 1억을 포기하는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네가 더 잘 돼야지. 이걸로 네가 더 잘 되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이구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네, 억울해서 끝까지 싸워보십시오. 이제 형제가 아니라 왼수가 되고요. 남매가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유산을 꽤 이제 받았어요. 근데 형제가 여덟 형제였어요. 여덟 남매. 서로 달라고. 이 장남이 있는데 서로 달라고. 그래서 이 장남이 선택한 게 뭐냐. 다들 요구하는 것 있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땅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오래 기다렸다가 더 이제 가격이 잘 오를 때 그 당시에 거기가 막 이제 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니까 그 여유 있게 해서 나눠주면 좋은데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더니 아니 왜 기다리냐 당장 팔아야지. 더 어떻게 좀 꽁치려고 이 오빠가 그러는 게 아니냐 형이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막 형제들이 돈 달라고 빨리 땅 팔자고 닭자를 하면서 드글드글 하는데 막 못 견디도록 밤잠을 못 자도록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그래서 아 끝까지 참았다가 더 오를 때 받는 게 좋겠으나 이걸로 의가 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빚을 져가면서도 나눠서 나눠주고 지금은 그때 나눠줬을 때보다 몇십 배가 더 올랐다 그러죠. 그런데 다 하고 의의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의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의상하지 않다. 넉넉하게. 그게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 끝에 막내는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빚을 져서 다 하고 나중에 자기 몫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여덟 남매가 아직까지 명절이 되면 모이고 추도예배를 같이 드리고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아주 우애를 같이 잘 돈독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참 중요하고 그 당시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너무 이게 큰데 이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0: 어째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교회의 거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관계에 더 지혜롭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로, 성숙함 있는 성도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신뢰가 깨어지면 사단은 곧 그 틈을 타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밖에 뿌립니다. 세상 나라의 구조로서는 교회 안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론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곧 교회로 돌아오죠. 그래서 화살을 맞으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 또 한 번, 아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같은 경솔한 행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권면을 성실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진이 윤재희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여기 우리 모여서.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늘 열려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끔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계속하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는 습관처럼 이어지는데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경험.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기도의 길은 막혀있는 것은 하늘이 침묵이 아니라 내 안에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만약 그 통로에 내가 쌓아올린 것들이 가로놓여 있다면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문제는 그 연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하려 할 때 마음은 무뎌집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은 죄 없는 자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숨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회개는 기도를 시작하는 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구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안 될 것이야.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보장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칼날을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상처라는 감옥 속에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기도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미움이 붙들고 있는 마음으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0: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성공과 안전만을 중심에 둘 때 그 깊이는 얕아집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물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영적 장애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고집, 정리하지 않는 감정, 내려놓지 못한 우선순위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장애물을 인정하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재촉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기도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그분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문 앞에 격급이 쌓아둔 우리 자신의 흔적들입니다. 장애물이 제거될 때에 기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6257번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온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약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지인 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

하시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요. 반면에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희대의 영웅 나폴레옹은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내 일생에 엿새를 넘지 않았다라고요.

행복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 지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행복의 길을 가르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서찬 초등학교에는 학생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떠나 학교가 있어도 다닐 학생이 없었고, 마지막 선생님인 푸 할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한 뒤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학생들도 인근의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푸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몇 년 뒤 이 마을에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8살이 된 슈에타오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도시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푸 할아버지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서찬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절벽에 가까운 길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40분이나 올라야 했습니다.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고 푸 할아버지는 7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푸 할아버지는 매일 40분씩 절벽을 올라 학교로 출근해 단 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온 지역방송 기자에게 푸 할아버지는 이토록 고생하면서까지 출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이 학생을 가르칠 것입니다.
1: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매일 가파른 길을 오르는 선생님이 있듯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매일 기도하며 찾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논평.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 전쟁을 의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성경적 메시지를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을 가지고 살게 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속적 가치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인 신앙인의 가치가 늘 충돌한다는 걸 느낍니까? 아직도 덜 배웠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충돌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닥터 데이비드 머피의 논평은 그의 논평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대위임령,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지, 따지자의 지상이 아니고요, 이럴 지자의 지상,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 지상 명령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시대의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뭐야? 갈등을 갖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불편한 진실,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일으켜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상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정치와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면 그건 우파예요.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성경의 가치를 저버리면 좌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때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파 우파는 성경적인 좌파 우파와 조금 다릅니다.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좌파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학문적인 의미에서 평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십니까? 평등해야 사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여쭤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좌파 우파를 따질 때는 이게 좌파도 괜찮은 거예요. 우파는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 자유가 구속당하면 안 좋아요. 내가 차별 대우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차별되어 받는 거 싫어한다. 그런 거는 좌파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우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파는 성경적인 사상을 반대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좌파가 옳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준은 뭐야?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치를 자기들의 가치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 성경을 말하는 그 좌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좌파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우파야. 세상의 학문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모두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우리가 일으키는 거야. 우린 좌파야. 평등을 원하면 좌파야. 자유를 원하면 우파야. 근데 자유와 평등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좌를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 정책을 많이 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정책을 많이 펴입니다.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를 많이 줘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 자유를 주면 차등이 생겨요. 차등이 많이 생기면 또 좀 평평하게 만들어,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는 균형을 맞춰서 바퀴에 두 개가 비슷하게 갈 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의 학장이세요. 미국 공군에 25년 동안 근무해서 비행시간이 굉장히 많고 전투에도 직접적인 참여한 전투기 조종사로도 일했습니다. 이분이 나온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가 우리 교회에 자주 와서 설교하였던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은 복음적인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 김장한 목사님도 그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고명진도 거기서 받았고 김요셉 목사도 거기서 받았고 그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예요. 괜찮다는 말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적인 관점의 기고의 글을 통해서 문화 전쟁, 성경적인 견해를 갖고 그걸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고문,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순교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본 이래로 교회의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간단하게 줄이면 순교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거야.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그 성경적 가치를 반대하는 성경적 좌파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찰리 크크는 비극적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던 인생의 전성기에 순교한 충신한 기독교인들의 긴 행렬에 합류했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머피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죽음은 순교가 드문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크크의 피살집 그 주일 교회들은 기록적인 출석률을 보였으며 특히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남성들 사이에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점 떠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이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짐을 담당하셨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문화적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여러 가지 가치관인데 절대 기준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가면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과 악의 갈등이 불가피한 문화 전쟁 속에 이게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야? 성경적 가치가 할로윈이 아니기 때문에 홀리윈, 거룩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좇는 그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든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를 벗어난 쾌락,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쾌락,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세속적 세상과의 갈등으로 이끌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반성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요새로 말하면 다 뭐예요? 목사, 장로, 신학 교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직된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 현실은 특히 폭력적인 정치적인 좌파의 형태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성경적인 좌파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의 전 문장, 이 데이비드 머피 박사의 전체 문장을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데이비드 머피 박사가 그의 칼럼을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제가 오늘 함께 그다 함께 했는데요. 소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인 뜻입니다. 면류관. 신약 성경 이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우고 최초의 순교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대속적 죽음 이후에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데 그가 섬기는 공개하는 일, 오늘 단어에는 대접하는 일, 그게 헬라어 원어가 집사라는 원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곱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최초의 일곱 명의 봉사자, 최초의 대접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 그 용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식당에서 심부름하는, 옛날 말로 식당 뽀이였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봉사자로 선택받은 그분, 그분의 그 일곱 명의 봉사자로 뽑히는 배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라가노라,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대요.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뭐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면 그날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있어도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뽑혀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라는. 다시 말하면 섬김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일하는 사람, 접대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죽어갔던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막 민간에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 사람이 다 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온 사람들이 이런 스데반 같은 괜찮은 사람하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옳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들은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문화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를 세우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만들어서 세우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닥터 머피가, 데이빗 머피가 커크의 죽음과 개정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다가 기고를 하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를 쭉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라기보다는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적 가치대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고, 성경적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는 충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의 사람, 난 누구랑도 이야기가 잘 돼. 근데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나는 이야기가 돼. 그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적 가치에 위배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렸던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커커가 곧 스데반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돌무더기,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머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커커도 그 말도 못했지만,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단번에 죽었지만 만약 그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저에게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글을 그에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반성경적 가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성경적 가치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심지어는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몰아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자리로 끌어간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고 부패함을 막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 교육과 윤리와 사회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더더욱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경제 문제를 붙드소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땅의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리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호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앉자마자 다리를 꼬는 사람도 있고 말할 때 무심히 턱을 만지는 사람도 있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화 중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습관 같지만 사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향이 녹아있다고 해요. 다리를 꼬는 사람은 자신감과 주체성을, 턱을 만지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신중한 성향을, 팔짱을 끼는 사람은 때로 자기 보호와 고집을, 상대의 몸짓을 따라하는 미러링은 친밀함과 관심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 20장 5절 말씀. 아멘.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진심을 길어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깊고 복잡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면 작은 행동 속에서도 진심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온유하고 지혜롭게 상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의 작은 몸짓과 표정, 행동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발견하러 애쓰는 것. 그 한 걸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거예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 20장 5절 말씀 아멘. 우린 흔히 공감이라는 단어 종종 사용합니다. 타인에게 공감받기 원하고 또 누군가를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등 현대인에게 공감은 큰 의미를 갖는 단어, 상징적인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공감하고 있을까요? 혹 공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얕게 타인의 상황을 넘겨짚고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때론 이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공감의 본을 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상처로 가득한 우리들을 진정 회복시키시기 위해, 죄로 가득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시대가 배워야 할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 20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문자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비 내리는 아침, 피디님 안녕하세요 라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멀리서 출첵 보내주셨고요. 6809님, 자, 25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를 내리고 있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아, 늘 이렇게 또 슬로건까지 외쳐주시는 우리 6809님이 계셔서 아침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오늘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 기대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 PD님과 우리 상은자매님 안녕하세요. 주님의 멋진 전도사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더불어서 유튜브로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하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상은자매님과 보석 PD님의 하모니 하트 3개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까 우리 자매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이렇게 건너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초. 피디님, 이곳 성남은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포항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포항도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 제법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기가 있습니다. 아, 새벽녘에 제가 한 3시 정도에 깼거든요. 모기가 저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정말 얄궂을 정도로. 그래서 일어나서 이 모기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 헤매다가 약 한 3시 반 정도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성남도 모기가 있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자, 9898님께서도요.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외쳐주셨고요. 뒤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비 오는 아침 잔잔한 오프닝 찬양 선곡 너무 좋아요.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희망합니다. 늘 0994님 감사해요. 뒷자리 우리 2667님께서도요. 비 내리는 풍경 보면서 출첵합니다.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신청합니다. 오프닝 못 들었지만 비 오는 아침에 어울리는 이 잔잔함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라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귀한 신청곡 찬양곡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더불어서 오히려 쉴 수 있음에 주님께 또 감사한다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 올려주신 2667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봉진님께서도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와 우리 상은자매님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튜브로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의 수요일 코너죠. 포항제일교회 우리 찬양디바 상은자매와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 그럼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 상큼하다. 야, 이 매주 수요일 아침 우리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 상은 자매님의 아는 찬양으로 열어야 돼요.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오늘도 귀한 걸음 하셨어요.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 우리 이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찬양 디바 예. 이고 싶은 예.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미 찬양 디바이십니다. 할렐루야. 아 진짜 이 비타민 같은 목소리가 매주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아 우리 방송하실 분들 간당간당
1: 하네요.
0: 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기도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자매님 한 주 근황 한번 들려주실까요?
1: 네 저는 지난 한 주 되게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네. 머릿속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오. 정신도 바쁘고 네 다 엄청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5월 내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바쁜 것도 바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목소리 컨디션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라서 그 컨디션 회복이 계속 더딘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방송하실 분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매주 이 월요일 화요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매님 제발 우리 주님 자매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1: 전화하셔서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0: 자매님 내일 괜찮으시죠?
1: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인 게 네. 이렇게 라디오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제 자리에 지금 늘 누리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
0: 제가 더 좋은 거 내어드리고 싶은데 따뜻한 물밖에 없음에 제가 항상 좀 그런 마음이지만 네. 그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주신 주님께 우리 자매님께 감사합니다.
1: 네.
0: 또 주님께 감사한 이 아침이에요.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매님께서도 혹시 습관처럼 네. 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저는 좀 상황이 어색하면요. 네. 이 혀를 좀 입술로 네. 이 혀를 입술 사이로 좀 빼고 네. 살짝
1: 메롱하듯이에요?
0: 이 메롱보다는 그 중간 지점이에요. 이 메롱과 살짝 애매한 그 중간 지점에 제 혀가 걸쳐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좀 취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또 네. 이런 행동들이 좀 이면에는 내포하는 의미가 뭐 있다고 하는데
1: 아, 네.
0: 우리 자매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일단 그 피디님과 함께하면서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그 메롱과 가까운 예.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0: 그렇군요.
1: 어색할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시면 네. 아, 저와 함께하실 때는 어색하지 않으셨구나.
0: 어색하지 않다.
1: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아, 이렇게 또 유추할 수도 있겠다.
1: 네.
0: 그러네요.
1: 그러네요. 저도 방금 생각난 건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자리에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꼬는 먼저 다리를 꼬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계기로 좀 생각하게 되니까 좀 부끄럽고
0: 그래요.
1: 좀 그러네요. 네.
0: 아니 그 다리를 이렇게 네. 꼬는 게 저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 다시 모니터링 할 때 자매님 다리가 진짜 길시구나. 그래서 부럽다라고 보일 때가 많아요.
1: 여기 다리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0: 예, 그렇지만 네. 아 우리 자매님 또 그런 행동이 있구나.
1: 네, 근데 이게 또 자세는 네. 또 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자세 틀릴 수도 있고 해서 고치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버릇이 되어버렸다 보니 힘들긴 한데
0: 그렇군요.
1: 한번 각성을.
0: 하지만 우리 자매님이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아티스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저는 굳이 안 바꿔도 된다의 한 표.
1: 살려보겠습니다.
0: 예, 잘 살려보겠다. 저도 이 혀 깨무는 습관 잘 살려보겠습니다.
1: 네.
0: 자, 자매님 이런 것처럼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은 타인의 그 작은 행동마저도 정말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좀 이해하고

0: 자, 노력해야겠죠. 주님께서 저희의 작은 부분마저도 그 사랑으로 감싸시는 것처럼 말이죠.
1: 맞습니다. 저도 어떤 그 의아한 자세나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태도가 왜 저렇지?가 아니라 아 저런 자세가 편하게 되는 삶을 살아오셨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또
1: 네.
0: 이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요.
1: 네.
0: 이봉진님께서요,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려주세요라고. 오늘 이 아침 또이 비가 좀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감성적인 신청곡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귀한 신청곡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박종환님께서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해요. 우리 멋진 디바, 우리 상은자매님과 함께, 보석 PD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위해 기도할게요. 아멘,
1: 와,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미 유튜브로 함께해주고 계시는 이 자체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1: 아,
0: 자매님.
1: 그럼요. 정말
0: 그죠?
1: 맞습니다.
0: 오늘
1: 네.
0: 좀 어떻게 오실 수 있죠?
1: 네.
0: 극동방송,
1: 네.
0: 포항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1: 그럼요, 그럼요.
0: 좋아요 누르고 뭐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한 번씩
1: 실시간
0: 해주세요.
1: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너무
0: 채팅 많이
1: 힘이 날것
0: 해주시면
1: 같습니다.
0: 맞아요. 우리를 또
1: 네.
0: 힘나게 해주는 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좋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도 은혜로 이 아침 열어볼게요.
1: 네.
0: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 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우리 유튜브 아이디 이봉진님께서요, 우리 상은자매님 너무 아름답네요라고 자매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큰 하트를.
0: 큰 하트, 아 너무 좋습니다. 은숙56님께서도요, 단비가 내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또 이렇게 올려주신 은숙56님 감사해요. 왜 선무님께서요? 맞아요. 다리 엄청 길어요. 오늘도 두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두분
1: 감사합니다.
0: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자매님 우리 힘을 내서 또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자매님 5월달 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1: 네.
0: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이자 또
1: 네.
0: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들 준비해
1: 네.
0: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찬송가는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0: 네.
1: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찬양의 주제는 아버지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첫 찬송가는 오 신실하신 주로 정해봤는데요. 이미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 찬송가를 들어보시면 찬송가의 첫 구절부터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0: 네.
1: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는 미국 감리교 목사인 토마스 오 치숑이 1923년에 작곡하였고 작사를 했습니다. 작사를 하였고 네. 무디 성경학교에서 오랫동안 음악 편집

0: 문자로 일했던 윌리엄 M. 러니언이 치숌의 가사를 위해서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네, 치숌이라는 분은 이 작사를 하신 분, 이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목회를 중단하셔야 했지만 그는 평생 동안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시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작사되었고요. 러니언은 그의 작곡한 이 곡을 복음 찬송집에 처음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네. 이 찬송가는 무디 성경학교의 비공식적인 교과로 사용될 정도로 많이 불리는 20세기 복음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첫 구절부터 그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네. 이 찬송가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1: 네. 먼저. 오신실하신 주. 네. 우리 자매님께서 찬송가 393장의 은혜를 잘 표현해주고 나눠주셨는데요.
0: 네.
1: 이 찬송가 정말 많이들 이렇게 흠양하면서 맞습니다. 또 찬양 올리시잖아요.
0: 네.
1: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방송가족분들 이 아침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그 감사함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0: 네.
1: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듣고 올게요.

0: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매님.
1: 맞죠.
0: 참 담대한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 찬양?
1: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빠 또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그걸 누리는 그 은혜로 저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뭐 마치 신앙의 사춘기 때처럼
0: 네.
1: 탕자와 같은 시기를 보냈을지도 좀또 보내고 있을지도 보내었을지도 모르지만
0: 그렇죠.
1: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든든함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멘입니다.
1: 네.
0: 참 든든해요. 이
1: 네.
0: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늘그 자리에서 두팔
1: 네.
0: 벌려서 저희를 향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올려지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든든한 분,
1: 네.
0: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함께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와, 2042님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비 오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보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요. 문자로도 보내주셨습니다. 자매님, 오늘의 이 찬양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여기에 오늘의 퀴즈까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오늘의 퀴즈. 오늘도
0: 굉장히 기대가
1: 빠질 수
0: 돼요.
1: 없죠. 네.
0: 그렇죠? 한번 나눠주시죠.
1: 네, 오늘의 퀴즈도 제가 한번 재밌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0: 네.
1: 어렵지 않게 준비해봤으니까 많은 참여
0: 맞아요.
1: 부탁드립니다.
0: 어렵지 않다는 게또 포인트예요. 많이 많이
1: 네,
0: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찬송가의 제목은
0: 오,
1: 무엇일까요?
0: 찬송가의
1: 네,
0: 제목이요.
1: 너무 쉽죠?
0: 그렇죠. 우리 계속 외쳤잖아요. 복이 있습니까, 자매님?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0: 1번.
1: 오 신실하신 주.
0: 오 신실하신 주.
1: 네, 2번,
0: 2번.
1: 오 수수하신 주.
0: 오 수수하신 주. 아, 주님께서 좀 수수하실 것 같긴
1: 맞아.
0: 한데.
1: 화려보다는 수수일 것
0: 화려보다는
1: 같은데.
0: 수수. 잘 이렇게 담백한 느낌일 것
1: 네.
0: 같은데.
1: 오늘 찬송가와 좀더 어울리는 제목이
0: 그렇죠.
1: 있죠?
0: 오늘은 좀 뭔가 광대한 주님.
1: 네.
0: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순간이
1: 네.
0: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0: 자, 여기에 더불어서요. 우리
1: 네.
0: 자매님께서 어제 회심에 또 준비까지
1: 네.
0: 해주실 뻔 했다가 저하고 이렇게 장시간의 토의를 끝에 요거는 맛보기만
1: 맞아,
0: 보여드리자.
1: 보기로는 넣지
0: 예,
1: 말자.
0: 보기로 넣지 말고
1: 네.
0: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1: 네.
0: 예, 요기 이런 고민까지 우리 자매님이 하십니다. 어떤 보기가 좀 있었냐면요. 등재되지 않은 보기. 오, 실신하신 주가 있었어요. 예, 주님께서 저희의 사랑에 너무 감동하셔서 좀 실신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너무 또
0: 그래서
1: 헷갈리실까봐
0: 그렇죠,
1: 또
0: 그렇죠.
1: 저희가 잘 맞추실 수 있도록 또 뺐죠?
0: 예, 저희가
1: 헷갈릴 만한
0: 한번
1: 건?
0: 자중해봤습니다. 보기 1번, 오 신실하신 주. 보기 2번, 오 수수하신 주. 예,
1: 순수하신지.
0: 순수. 예, 뭐 순수, 수수 다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보기는 이 정답은
1: 그럼요,
0: 한계라는 거.
1: 그럼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 아니 우리 자매님께서
1: 네.
0: 이게 제가 요 버전 재즈 버전까지 있는 줄 몰랐거든요.
1: 네.
0: 요게 우리 일주일의 언덕을 진짜 넘고 있는 수요일이잖아요. 예,
1: 맞습니다.
0: 어떻게 좀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제가 또 찬양 디바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0: 그렇죠.
1: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0: 야.
1: 그래서 우리 방금 아까 듣고 오신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좀 오리지널 버전으로 듣고 왔지만
0: 네.
1: 오늘 이렇게 언덕을 넘고 있는 수요일이니 힘나시라고 또 리드미컬한 재즈 버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깨 들썩여지시는 그런 네,
0: 들썩이면서
1: 찬양인데요. 이걸 들으시면서 즐거운 은혜도 누리시고 퀴즈의 정답도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0: 맞아요. 이게 지금 수요일날 언덕백이 지금 막 거의 다,
1: 언덕백이.
0: 예, 거의 다 넘고 있거든요. 제 옛날에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행군할 때그제 걸음걸이만 터벅터벅 걸으면 힘이 빠져요. 그때 궁가가 나오죠.
1: 네.
0: 궁가 궁가 나오면
1: 아.
0: 리드미컬하게 나아가요. 그
1: 맞아요.
0: 어느샌가 언덕을 넘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게
0: 이런
1: 은혜
0: 의미에서
1: 주신 힘입니다.
0: 우리
1: 맞아요.
0: 자매님이 리드미컬한 재즈 버전의 오
1: 네.
0: 신실하신 주 준비해 주셨어요.
1: 근데 또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저는
0: 야,
1: 재즈라고 생각을
0: 재즈죠.
1: 하거든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0: 오늘 완전
1: 날씨까지.
0: 통해버렸습니다.
1: 네.
0: 예, 날씨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1: 네, 맞습니다.
0: 재즈로 준비한 이오 신실하신 주
1: 네.
0: 함께하면서 우리 함께 어깨 들썩들썩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미님 오 신실하신 중이 재즈 버전 정말 어깨가 들썩들썩이는데요.
1: 너무 좋죠.
0: 정말 좋아요.
1: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깨 들썩이고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지금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또 네. 펑크 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어깨춤도 볼 수 있습니다.
1: 어깨춤.
0: 어깨춤. 우리 자미님. 이 춤에도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리듬이 예사강입니다.
1: 너무 재밌네요.
0: 네, 너무 좋아요. 우리 8374님 정답 1번 오 신실하신 줍니다. 탈락한 포기들 듣고 운전하다가 빵 터졌어요. 키키키.
1: 웃음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웃음 드릴 수 있으면 감사.
1: 네, 이 아침에. 네,
0: 평소 부를 때는 아주 경건한 느낌이었는데 재즈로 들으니 정말 정말 신나요.
1: 그렇죠.
0: 좋은 찬양으로 아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1: 오늘도 너무 뿌듯한 아침입니다.
0: 좀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마치 나의 요즘에 플리라 하잖아요.
1: 네네.
0: 플레이리스트 듣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막 공감하고 행복해하시면 네. 여기에 또 뿌듯함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이게 약간 저만 아는 보석 같은 그런 곡인데 이거를 되게 아끼고 아끼는 곡인데 풀어드린다는 이 느낌이 근데 반응이 좋을 때 너무 뿌듯하죠.
0: 그러네요. 네. 정말 이 보물 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조금 조금씩 풀어주시는 우리 자매님이 아닐까 네. 또 막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고요.
1: 네.
0: 자매님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나눴던 지금 네. 재즈 버전으로 듣고 왔던 이 찬송가도 맞습니다. 요 제목이에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보기 1번.
1: 1번 오 신실하신 주.
0: 오 신실하신 주. 보기 2번.
1: 2번 오 수수하신 주.
0: 오 수수하신 주. 예, 그 이외에도 뭐 ETC처럼요. 기타 여러 이 보기들이 있었지만
1: 네.
0: 오늘은 보기 딱 두 개입니다. 보기 1번 오 신실하신 주.
1: 네.
0: 보기 2번 오 수수하신 주.
1: 너무 쉽죠?
0: 너무 쉬워요.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0: 이건 저희가 선물 드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진짜.
0: 네,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이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저 네. 지금부터 막 벌써 막 감동이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제가 두 번째로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소개로 준비한 찬양은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요. 많이들 아시죠, 여러분?
0: 그쵸.
1: 네, 이 찬양을 또 준비한 이유는요. 2절의 마지막 부분 가사를 들어보면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0: 네.
1: 네, 오늘의 키워드 아버지라는 단어에 관련해서 준비해본 두 번째 찬양인데요.

0: 버지 우리 상은자매님의 버전인데 듣기로는 이게 보사노바 버전이라고요. 이게 좀
1: 맞아요.
0: 어떤 거예요?
1: 보사노바는 재즈 중에 하나인데요. 브라질 춤곡, 춤
0: 오.
1: 그리고 약간 그런 리듬인데 거기에 재즈 리듬을 가미를 해서 만들어진 그 이름입니다. 보사노바. 재즈
0: 보사노바.
1: 장르의 하나죠. 네, 제가
0: 그렇죠.
1: 너무 좋아하는 재즈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네.
0: 그 버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듣고 올 예정인데요. 경쾌할 것 같습니다. 그 경쾌한 가운데 우리 방송하신 분들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은 자매님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0: 와 자매님. 와.
1: 네.
0: 정말 너무 상큼하고요. 아유 마지막에 이 애드리브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애드리브.
0: 이거 애드리브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1: 아유 정말 우리 친구들이 다 했죠. 아, 녹음도 너무 멋지게 해줬고요.
0: 근데 기타도 진짜 네, 예술이네요.
1: 기타도 너무 예술이죠.
0: 와, 저 우리 이효한님께서요. 따봉 네. 이모티콘을
1: 우리 오! 녹음해준 그 오! 엔지니어 친구예요.
0: 그래요, 그래요.
1: 와, 박수 받으세요.
0: 박수. 인사만 해주세요. 인사 갑니다. 아, 진짜
1: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이렇게 멋진 곡을 들을 맞아요. 수 있었습니다. 요한 감사해요.
0: 우리 요한 군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1: 네.
0: 7240님 지금 유튜브로 찾아보셨나 봐요.
1: 아 정말요?
0: 꼭 들어볼게요. 다시 이 나무 아래 조명이 너무 예뻐요.
1: 아.
0: 아멘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영상에 보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1: 네.
0: 좀 저녁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맞아요.
0: 거기에 이렇게 조명을 쫙 켜고 기타 치면서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한번 다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매님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1: 네.
0: 벌써 퀴즈의 정답 발표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보기 1, 2번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0: 액션!
1: 정답은
0: 정답을
1: 1번!
0: 1번 오신실하신 주였습니다. 뭐 오수수하신 주도 있었고요. 순수하신 주, 뭐 실신하신 주, 뭐 다채롭게 있었는데 오늘은 보기 1번 오신실하신 주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 방송하셨분들 문자로 또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1: 네?
0: 오늘의 정답자 한 분 선정해 주실까요?
1: 네, 이분께 드릴게요. 7240번님
0: 네.
1: 깔끔하게 1번 이렇게 눈웃음 보내주셨어요.
0: 담백하게 1번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눈웃음까지 감사합니다.

0: 선물 보내드릴게요. 9714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정답 1번 네. 보내주셨고요. 8373님까지 우리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우와.
0: 아까 운전하다가 보기 듣고 빵 터졌다는 우리 8374님 감사해요.
1: 네.
0: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리사고님,
1: 네.
0: 9713님, 8374님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자미님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해요. 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차고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에 우리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님이셨어요. 자매님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자매님이 나눠준 찬양으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아침이 은혜 충만하길 바라며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서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첫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슬픔에는 행위가 따라야 하기에 다윗이 직접 금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든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라고 하지요. 지도자의 순수함과 본이 되는 행동은 이처럼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처럼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죠?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고합니다. 백성 중에는 다윗의 사주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자 그런 오해가 벗겨진 것이죠. 다윗이 아닌 요압의 단독 행동이었음이 드러나자 다윗을 향한 백성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변명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38절에서 다윗은 그의 신복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자신을 대적한 아브넬을 큰 인물로 회고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지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요압은 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있기도 힘든 인물이에요. 왕권을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압의 대적인 아브넬마저 죽은 지금 다윗은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갑니다. 늘 긴장하며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슬픔이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나요?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횡포에 시달렸으면서도 그가 죽었다 하니 도리어 맥이 풀려요. 실력은 없고 아브넬 덕분에 호강하면서도 정작 아브넬을 인정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진작 아브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을 평소에는 인정하기 싫어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힘이 빠져 어쩔 줄을 모르지요.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스보셋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저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에게는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2장 8절의 군장 아브넬과는 차원이 달라요. 소수민족의 작은 부대를 이끌던 자들이지요. 결국 이스보셋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아브넬도 죽고 부하들도 소수민족의 소수그룹 대장이 전부고 하나 있는 조카 므비보셋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울 집안은 어쩌지 못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저 불행입니까? 사실 므비보셋에게는 이 일이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만약 므비보셋이 건강한 왕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적 위협이 되어 일찍이 제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되어 정치적으로 위협 요소가 없으니 도리어 살아남아 훗날 다윗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0: 요나단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 이스보셋 또 있었지요. 다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이미 길보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므비보셋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려서 자기 힘이 적었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지는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에 열등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원래 왕자였지만 두 다리를 절고 불편했어요. 저는 잘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연약한 므비보셋처럼 축구도 공부도 큐티도 숙제도 잘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 아침 기쁘게 큐티할게요. 입니다. 자신을 혼낸 아빠를 미워했지만 므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자신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하며 자기 잘못을 돌아보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다 놀았으면 장난감 치워야지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게 싫어서 못 들은 척 하다가 아빠에게 혼났어요. 므비보셋은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가족을 잃고 다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해놓고도 저를 혼낸 아빠를 미워했어요. 앞으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므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저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내가 오늘 약하여서 하며 자기 약함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므비보셋도 그래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약함이 도리어 그를 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다윗처럼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강한 척, 잘난 척,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내가 직접 처리하려 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큐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이들이 평생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여성 리더십 세미나가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푸른마을교회 김희화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47-6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및 이웃 초청잔치를 개최합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이어서 기념행사 및 작은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한동대학교 풍물패 한풍과 댄스 동아리 고 그리고 중섬로 여성 중창단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며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고급 탁상용 시계와 텀블러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중서므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활동, 소외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이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이런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모이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불판 아래에 숯들이 고르게 모여 있을 때 불이 빨갛게 타오르지요. 그런데 숯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하나는 금방 회색으로 식어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숯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색으로 변한 숯을 빨간 다른 숯들 사이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붓지 않아도 금방 빨갛게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식을까요? 왜 약해질까요? 그것은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이는 것은 형식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모임은 형식이 아니에요. 모임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거든요. 둘째로 혼자서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죠.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모임 가운데 더 쉽게 경험됩니다. 셋째로 사람이 모이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면 오히려 은혜가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모여야 해요. 어쨌든 모여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은 2장에서 현실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3장에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에서 교회는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박해를 받고 나서도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셨고 그러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박해라는 그 고난을 거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은 흩어진 자리가 아니라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모인 곳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은 성령이 임하신 장소를 말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개인의 마음 속에 일어나지만 성령님은 그들이 모여있던 자리를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졌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인 그 자리를 임재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둘째로 성령 충만은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의 체험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졌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선택된 몇 사람 위에만 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를 성령 충만으로 채우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일어난 공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는 사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했지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 침묵이 아니라 선포가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담대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자기 말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는가 묻기 전에 우리는 지금 모이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마다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부르짖는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도 함께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각자 겨우겨우 버티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요즘 왜 이리 은혜가 없을까 말하지만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없는 것은 모이지 않기 때문이고, 모이지 않아서

기도가 약해지니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핵심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머릿속 계산을 내려놓고 모입시다.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유는 충분했어요. 이미 그들은 붙잡혔다가 풀려났지요. 신문을 받았지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위협을 받았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는 흩어져야 할 때입니다. 몸을 사려야 할 때예요. 각자 조심하고 조용히 자기 신앙만 지킬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였어요. 안전을 계산하지 않았고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산보다 모임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흩어지면 안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흩어지면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피곤함, 바쁨, 날씨,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머릿속 계산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 힘들었어. 집에서 좀 쉬자. 꼭 모여야 하나?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계산을 내려놓고 결단하여서 모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곳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릿속 계산, 핑계 내려놓고 모입시다. 금요 생명 기도회로 모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런던이 독일의 폭격을 받을 때입니다. 밤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도시 전체가 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불빛 하나만 보여도 폭격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달랐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불빛을 꽁꽁 숨겼지만 그 불빛을 숨기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예배당에는 누가 모였을까요? 전쟁의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위로받기 위해 모였고 불안에 떨던 청년이 찾아와서 모였고 내일을 알 수 없던 군인도 모였어요. 그들은 안전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두려울 때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곤함을 계산하며 흩어질 것인지 성령을 사모하여서 모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자리, 안위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하여서 모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머릿속 복잡한 계산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개인 중심 신앙을 내려놓고 모입시다.

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박해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아직은 신앙 때문에 잡혀갈 위험은 없어요. 그러나 더 조용하고 더 강력한 방해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개인주의화입니다. 나는 집에서도 믿을 수 있다. 나는 혼자 예배하고 기도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모임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은 점점 개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은 남았지만 힘이 없죠. 신앙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서로를 세워주는 힘은 약해졌고 함께 버티는 공동체성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 그저 버티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으셨어요.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 공동체적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공동체 전체를 세운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혼자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 신앙 내려놓고 함께 모입시다. 모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예배 영상을 틀어놓기도 하고 찬송을 들으며 혼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리기는 했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었는데 찬송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찬송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울먹이면서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내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르지 못해도 교회가 대신 찬송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는 혼자 부르지 못했던 그 찬송을 교회에서 끝까지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로소 신앙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살아나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혼자 버티고 혼자 지켜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모일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 개인 중심 신앙 내려놓고 금요 생명 기도회에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심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이는 그 자리에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모입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지요.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은 흩어진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따로 역사하지 않고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을 성령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0: 자는 항상 기대와 사모함으로 모인 자리에서 일어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모이지 않았잖아요. 억지로 끌려와서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마지못해 온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거든요. 성령 충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사모함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모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자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수요일 저녁이면 늘 같은 일을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예배 시간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권사님은 일찌감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그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사람이 몇 명 올지 모르는 그런 날에도 그는 항상 문을 먼저 열어두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오늘은 내일이 공휴일이기도 하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을 일찍 여세요? 그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은 안 와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오실 수 있잖아요. 혹시 성령님이 오셨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괜히 마음이 죄송할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의 이 고백이 신학적으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따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 생명 기도회를 사모해서 모이면 꼭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흩어진 마음보다도 모인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왜 약해졌나요? 은혜가 없어서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이지 않아서 은혜가 없고 그래서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머릿속 계산을 내려놓고 모입시다. 개인 중심 신앙 다 내려놓고 모입시다. 모인 그 자리에 임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모입시다.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이 핸드폰을 손에 놓는 순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점검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